0: 표기 상정 참아라 시름 내시부 소유 님다라 아주 난신 레거치신 요리 제 좀버시 니공 클라 뜻듯이 세차지 서구비 수지단 상정 님도 변발 종 하즈샹 딱즈 총주 레이 장충 총주 내 신신 총주 파티 럼 냠스 세유도 주의버시 참도 총지로 변발 종 하즈샹 초 총주 총미 아자지
1: 아무데 마마 망초로 마티니 종춘나라 레카시지 니마레레라 골모 님자르테 마소 이거 때르기 샤모테 레니 다와니 마섬자 션송테 장기 수지레 향장레 대추그랑라 통바 님섬상가 초로 마요 대조 참마 쳇스레 다키브시가 헤지 테라 가린치다 투지 쳇시고요
0: 레제부츠 로직 섬지기 망라 쳇시 후다 줍네 싱조 망조로 초지 쳇부 진유라 치네 용웨 쳇부 쳇레야 섬구 쳇부 테데 도심탕 지나 되도 신이 참도 종결 변발 종 하지향기 송부 양라지 군안수 변년매 된바라 퇴준의 향나피베 나주 초와던 소년 내수고로 거르는 것이 이제 송부시 르람내 신앙 파탄 남자 리위내 망조 년정 파라 디내 게자 주비 제지 파라 하지향기 시름 내집이 망조지 내주 신도 딩섭치데 망조지 르구시베 통매 섬도 주로치기 부시 참도 종결 변발 종 하지향 등의지 수지 循바 샹라 르진왕 제치 시름도 섭주 체제 망조르 강의 강유미 신도 톱네 타주 시쇼시 나조 모투네 레드윈카 야부 좀네 망조르 십슈 후다 좀 유인 시송부시 샹도 종결 변발 종 하지향 등의지 수지 지오르 위지 토마라 나조 니동 발렌 체데 추인도 고드니 망조스 나조 레그 강치 유미 당 강치 유미 신도 세부터 제이 게자 수지 나조 세지 티베 토와타 랑스 대외 내배 고내 레드윈카 후다 주신 유제 송부시
2: 나중아라 비봉기 사디 변저로 비다 공비 도게 응은게 귀주 되체
3: 최면 탑게 표기 급 탐표 지야 퇴례 폐계 청신 탑 랑중키 지야 퇴례 비타 공비 용교 퇴제 직지 타 탑람 카세세세 Rangchungki, Sugyunki, Jogre Chokyurta, Rimchu Rimbor, Dingsop Chenhe, Rigyu Ligurta, Lenu Shipsa, Chakta Duba, Chomra Gyakichi, Chomangpo Tenhe, Shunun Gipti, Jia Tunle Te, Tunkungi Lichinhe, Benjo Gilichar Gurti, Tunle Korji Yong, Pegya Johwe, Tingrapki, Jogre Tunle Ki, Nambu Sabu Dugu Himchi, Shamla Te Gorki, Sengur Senranha, Tariki, Jia Tunle, Pegya Chokchenki, Tunle Te, Berita, Jitui Chibi, Ledi Ke Chinshik Dute,
4: 让将其职业团队配给东会推参生新起冲击极度同文把西伯塔从前头巧看起日据票塔团队扩建努信长大队不所团队配给东会天气刚才出席出多出不切缺不切其零行列六千边小头他们两个给言前目王军起忙给团队不切天气乖乖切入新不天气配给职业团队的切别苦个切血贴心职业团队给内部塔来切切入着新缺别 列请改用其内政团队所求人日期送不成从为行情藏路松日让求总期青龙州日历经情动少年期这样团队你吞空卡塔塔不采哈江头为团队行行配团队体位也不改用塔跨了西部缺点突破弱血塔三年期变小狂别用求量七归突破弱血期送不成让求总行列前里看空间选拔孙那摩托期 你要连他让他将其这样参见三队女不他求解托了起不他他把图给上天空卡起推不他切不起这样其女起的汤所被天气牵制心就他浪费重置为就是穷学家他的重置忙不起推不上头当天团队狂别用就那间他带脚切归给月起送不成各堂别陪起这样团队陪给操心起将其南起团队别人娘的特不浪想的
3: 西兄塔开来心就心烈切却忙不得不休极度之学情让兄弟四归塔创建短期操心给重建塔娘们来都歇天来给切得不得用呢三推开店行找来不与塔狂别用久归地东局也不成但是创建新烈塔创始就以局长宣布高原飞行西部这样去日据天空给力切短别前台局上点数缺点牛不懂我塔就说给出不切来说东局马赛 七夕前期，所被他三次跟送马拉推过长途东局塔，这样去来南西边去团练扩建农村前提，开始人员去这样去开店查大对手切入塔，这样团队背着零年头把切入一些送不成。西子创建起新招来参与新旧缺点的内去主任宣布精通超前，列请俺去参加天内的局儿起手切入当地。 在这趟团队，所差六岁，吃不到东塔，团队出不去来，受东所去吃得不接天，所差给偏者吃了东军一些送车。前头长街儿找来几个不是司机跟过宣布，迫不及待。前头人群在这母亲端汤出给他，这样过场去加汤给就看个月牌，找来团队偏给东军忙些上不去，来请俺去，腾空起来吃儿西粗的，去端那片塔，苦个不疼钱，他不团年儿些吃个一些送车。
4: 老个长街儿新来趟长沙区去记者宣布，管不起人去。老个长街儿了，记录你到女色线头，这样过场，吃女色处趟，成群送月不难；记录你到女三号，这样过场，送去所见趟，成群泥盘忙头前台。长来团来去忙些，跟前面板点头着前去。来请俺去，健康门外的脚步趟，所差七趟，连锁动手前台。长沙摊街用脚规定，东军一些送车。
0: 宁志成今儿新来趟长沙区去找来趟区团结可以客栈曹芬飞去。宁志光阳说，遇上这样去，来请俺去，遇他给遇上这样所差钱去吃东塘，连两块钱弄些钱来。宁志这样去吃大堆小吃东军一些送车。这是出这头，破了团的孽了。这次就祝您，让您总的刘在人做各部去不当，没事的随军刘在人做各处呗，那么着嘛不，团结了这伙怎么有？ 我听那个保留堂的基本做不堂，老不下基层人吧，太闲的，几乎几次堂，个人说，明日的随军那么长，人别人不怎么不适应。行了，提过的三九九一，深深长起来不那样，人别人不光没读，现在就祝您，刚才保留那么长，我来这伙做些，准大银别，现在推门入家去，我来推门入家来特别羡慕，保留堂的七十分不那样，如果你不。 可能当点不啦，人都出不去。人对了，现在他们如果了，你都来我团内，结果都不谈。人灭了，我这如果去跑个好大车家，我话车都免不交代。他了，送到了来我团内，现在如果能把他接不适应。现在刚才不留如果去，人们有点急，人都是谈不得出不去。我这如果我的心呢，他听见人都那临时也不能都不送。人都是急嘛了，车子也不去运营些送不适应。 我天天去接驾子了，爹们去为接载我们。俺这去做去不啦？去接这都是我送过子，啥子汤、凝脂、西子、老干、香多，用铁道来空，老不少提供接，人手如果短点，人都话接到前面去，人让做不来，接不当平面的接载那么长这伙做，人都话出，再来有个我们来，老不想短脚去不汤，啥不图个接这了，留在不少，刚爱钱都塞来。
5: 留学有贵，留的少了。出现那么长的人质，对面如果去人民，他们会加以，什么个钱不贴出，所以没那么多，怎么去多？你看了，出现人多的钱呢，他都能准备，如果有些送不是，接不接这趟，个人说，人质那么长过怎么？接不接这人事啦？社会上重要的看的用完，人多的话，你自己去，别人的事不就全的？接不接这人那么长那学员，人多的可能担心，丢人不就来？ 三六七八东不就不是？给人这东西啊，好像个交差不多。社会上创建了安逸，真多了呗。所以到甘南人的店内，老周当丁秀真活怎么？接不接这那么长的，前头他们如果去居民，这不上去；接不接这那小白衣，俺准这活的应该可得全部都接送不是？伢这样真是了，接接出去是这一趟，接接出去是别。
0: 这接等于团住接的，这都是人没有钱的过程。这都是说修正这点这事，什么玩意儿告诉他不有？伢在那么长的现在，他们如果去人民，虽然怎么着急，什么呢？我们这多少穷？听了，那不就这都是安他们他们用有？他人家这都是出不到钱，送不适应。可不的，明日的随军留在那么长一边，帮了人家就这都是出些特别有。这都是太阳，没送兄弟伙大钱来，留出屁股。
5: 下边这两顿这到了胸前，如果忙不穷的他，这都是那么样，劳动没几百，留在边宁都不啦，工资还是多不有。他了，他在如果给这边没出去谈，没加以安他不啷么谈，前边如果给平面的没出去安他不啷吧，准的，现在如果给平面的没加以安他不啷吧，这也不是。帮了人家就这都是钱，他在他们如果给人民多些这么多钱，还想搞不穷。 人都是偷着来这个轻松，他听见人都是钱多，俺说，那我这个也没得赚到的钱不，人些送不是？帮了人家就人都是钱，现在他们如果去人民，电视、洋钱去，他们好像全部多，俺说，平时贵价钱呢？
0: 朋友的解读，实际最难解决影响，

0: 우추 진짜 집에서 군인 진짜 우추 도르겐 법에 된게 세버시 아우다사 로주디네티 니도뉴 자숨노로 님제 제조 로브스 체리 진네 장조지 즈미 휴샤 민슈나 주바타 뒤송 동년의 유비 즈미 휴샤 민슈나 주이버시 세간인제 땡디 감에서 여러 년주 휴사라
1: 디카르니
2: 헤니
1: 대종 롱치 년치 예공 대게 롱치이
2: 대종 롱치 년치 예공 대게 롱치이
3: 자스탄 덴베 생남초 공감사 단단남바츠 생우초베 리젠디니 편조 롱틴 년틴 레코 벽에 롱틴 기 젠젠낭세 드림시베 리젠디지 nga li zhen zhou yun shu ken nong zhong yi
4: za stan de mei xing nam cho gong kham sa nga li zhen zhou yun shu ken den zhi nam zhong yi
3: nga zhu li zhen di long chen ki gui nyum FM jik le wo jik sa chu ta zhen zhou long chen lo nye cheng zi di xin lak do kha ba to ki chu li zhen di di zhu feng yun ki to tu jik du sen na tu yu
4: nga zhu li zhen di ri si da wa tang lak bie shou bie chu zhu gu tang ga mga ne ju bie par deng gu yu ba tang Chichui chuchu duyun thang kamaa ne gebe paar gyartong shugu yube, senge lenge ne tuto du senang kyu zhwa shugu yin la.
3: Seng nam cho, tiling ki chanze nangse zhumi li chandi na, chichin gundu thang chanze komzhu je gi nangse ka nyi gu zhi shubi, senge lenge ne nangse ka rinbe che se na yub shu.
4: Seng nam cho, nguan nam cho chichin gundu shibe nang chandi sen shi na zho.
5: Chichin gundu

0: 뭐라는 놀지? 어, 글리치 아. 아직 계층 말이지. 어? 뭔가 아니데. 대라게 디스도. 고위 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럽센스도 뒤지 않도. 야, 남산 어디 고맙다. 계층 말이 계층 말이지.
1: 이다 이다. 야.
0: 어디지?
2: 고위 고금이.
0: 어디? 뭐? 뭐? 뭐랑 갈지에서? 어디 뭐? 템버스에 다지. 어디 다 녀 뭐 어디 갈지? 그래. 배싸서 어디?
3: 보라.
0: 어디 엄지라.
3: 내분이 그래 타스촌스.
0: 어디.
3: 어디 뭐랑 건 차시 돕시라도. 튀긴네 차시 좋아멘티를 취는 거 말벨.
0: 엄지라. 디샹은이니게 내시 군중 지하기 전론 꼬미아디 제 자제 내 큰의 세요 마딜.
3: 라 내시 군중기 전론 꼬미잖아.
0: 어 어.
3: 보라 이키라인. 안전 남샤 코에 균드네. 체리야 이신한 고블레. 내시 군중기 전론 꼬미자세야 된조. 멍대기 대분한 게 과요래. 드레몰라 튜돌이야 맹한게 토만도 내수 심플하 조지.
0: 창문소 년아 시기. 멍대리 이지 차차제. 능미소르. 락지 지조 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주기 대부 큰이 지금에는
3: 난지 멍대라 가갸탄
4: 제리라 이치난고
5: 난지 멍대라 가갸탄
6: 제리라 이치난고

0: 프랑스 영어만 리그타 계지 매베 속자 리베 사르드 난케 제비 시회타 천이 규디 촉베 피규르마와 주케 대니 체리 루규토 체리 옛나바 덴베 피규르마와 시그리 라마크이 프랑스 민차잔라 진 바부텐다 프리 안토니 진 모니트 트래블러 진 라마크스르시 미망치웨 콘라 라마크시 비부유 라마고 콘니 제로 제도 듣기시 십실루 다와기베 체직라 프랑스 정규기 대화 충충식라 구충부시 콩 김장기 동규기 마게베 루규라 로 야락상 유바타 라마크 기베 지수 발라탄 진보남기 너균다 머부 나슈네 레그치기유 제로 제도 듣기 급증의 줄로 罗中尼的孙辈拉姆克尼一名以徐区领了兄弟接着巴拉古子爹爹爹罗米尔其上下过世提及说罗居定的孙辈拉姆克尼拍摄普松尼骂了兄弟加尔梅尔平尼奥斯图利亚塔法兰西俄罗斯界松塔费德里古勒尼别帕尔基西里西亚中立级别罗德云特殊级别预计了修不是拉姆克公帮而丢别点别得别于是呢马克梅尔过不是接了接东的就出去了送了某处就做别去拉姆克法兰西路轨机地送莫过了罗汉点点天时光托随康亚马七百经济列着时期光与国东的国地托年光亚家别按照千不穷为金光了年破不是第一切莫过年七点面前干面穷第二光托马巴黎木干新年两个钱年法兰吃鸡蛋阿东洗别了点点托干来给空中行来的出得切不切第三托四年弄起了新秀切别国长天天马看本说话里不谈自信里不大致新秀切天天拉姆克里别念提到了牛都切不切不切接着切东顿就出去了别路自信里别新秀给各自都拼命罗就一直给接着切东顿就出去了别路拉姆克以法兰西自信西别别这些车的别无事兄弟佛林奇经文日别到位结束掌心八年前马他法兰西呢明察所求我之法兰西自信给修经期拉姆克也将自信领给自信日别让地把电厂呢自信领个提你自信给记载时间把马赛法兰西苏里洛水电念他经文新秀给电念一样应不是今天送拉姆克经文日别新秀起别冷不觉得他的怎么领给念诈起为经文日别求不是各提提了拉姆克空永不信都永信最新领给打破他提名空给特东佛芬给普萨给眼前边拉藏马多没了提你个娘都懂了永不信都冒为拉姆克微信碰不行之拉姆克空一定给咱最新领给两个七百个法兰西了马子人路给监会军人人路没法动为三十千不浪年就路切东顿给出口孙路路易居住结局地步吃不吃提及一定给咱自信领个级别名扬久的也够人中路局我有望相对看戏明大不是人民级别了不见中年级给言情不难给另个提来个艰苦的养家的两个修不是那么可供给言情不中年级去年单顿穷的做不利他不那给人中路局了心胸级别艰苦的就法兰西斯兄弟刚刚看下了那么可自信日本年所讲日本久途不一年那么可供给罗注意高瓦接位呢他是有人意用素给他们日记送不是各地对不利他不那给过了心中七八年而穷有没被乔瓦西日子那错他的不那他不利你给自己没被说着一把给我公用给心不一年那么可以两个地给蒙古给我了找完民世界旁最多给自己没被说着西边他年地电力在民土不行之今年那么可以说着提这个了三十多大别民给他年行了我给日看下了给自己没被说着了不是他不拿人给你了干了没了我要把相对抗的对白给自己没被说着给那么长急忙送我的那么可以提大的干呢用他民族三年他妈给面说着的因为日别开工给世界的三不许多对不是罗注意人了读入他得是心秀节切别记那么可以接着切工给居民送了空给罗马必须能够送吧我最宿舍归年给自己没被宿舍给心住了他把头南切过我的今天提到你人中看书那把忙不要过年念不堂提到给珍珠马拉讲那把忙不要去当爹了提到给街边那把忙不要人心当点心突然宿舍来讲提到给我做人中路径我们点头的提到人中看他接到了装备去当 Timingi Kingwen Shimba, Sun to the Jupe, Tun Yinje, Shen Guba Riji, Sumbri.
1: Dajo, Sabashi Kene, Changwen Namla Shibishi, Nar, Chunu Mere, Tanashi Yoshi.
2: Nansu, Kurup Sabia, Goku Dine, Dancing Bia, Tiri, Kondri, the Chita Chiga.
1: Lokle Tang, Inter Tawa, Lago Kaba.
2: 松杆

생겨나면서 콩을 쉬베 체리 계진 콩키 매제 지기 정리 미리야 체지 칼 샤유 메타 콩고 초에 테리아 규모 독상 중앙이지 테르디 센제 사주르 데니 미리 다르게 동외 튕기 튀틸 미리식 미리 셴베 제수 미리부터 튀럽식 문도 조토부 고요나 미리 테르 니에바르토 사르두기 삼루타 닝도 띠앙고바 안주 수익의 진내 진용 배송 집에 자외토 조아미 튀목의 진내디 정중 체리의 시제탕 락제를 쯔바 차부 로미르탕 센제 레드윈 피게 조와 직수 송디 센제 사르두의 초원에게 미리 시행의 지혜생고바 신도 개최와 지르시아 탱디 문제 정중 체리 개진의 루유탕 디다기 센제 테러 시작배 제지 골크회배 센제 곰죽을 리젠 다가 참시의인

0: 가져올 가스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제 이만 쓰임시야.
3: 중도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5: 탄다니 비친키 추즈 주워다다시.
6: 니카르니
7: 니카르니
6: 대종 롱치 년치 예궁

0: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No, she didn't tell her.
1: Let the say, who you know?
0: No. Louis, some more comes down.
2: Comes down, get into la.
0: Yes, sir. Comes down, tell her soon.
2: Name in a snow that she says, well, hope she hasn't a jagged like her body.
0: Yes, sir. Listen, I'm sure she should be.
2: 계속하는 투셈 쪼보다 구수 세단위에 다시 민주 쇼긴이라
0: 네 세
2: 네네 룽진기 센터 시급되기 공도 쇼긴 세충달라다 초라 덥게라 사지 네네 딩게 그배마 초기라다 반대라 구루라 강마 강마기 길을라다 원디 제불라 남린기 뜬둘라다 님이 제불라 네 장대진실 급당 그기라 하체 준비스리라 장다상기 선남 답게 또 제베 룬디 센터 용비 아니라
0: 네 센터
2: 네 레세 추시동 괜찮을 슈베 충다라 당 허게 또 구원진라 당 다와트리라 빠상트리라 선남 다와라 토대외세라 다시 긴진라
0: 家庭路上了他应该经历时代了见了别人了你是了我给点点了这里我听得见了那是人家我是人家我了那这个完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呀你给点了 게 소피아이나
2: 이 토망 안 나서가 대림비 조종파 긴디란다 서런의 뒤에 긴현지 전화도 끼지도 말아 긴 깨달아 저는 뒤에 안 나서가 깨나 여다 우주 연합 분야 인기라
0: 네 셀러
2: 이니 간조로가 저바 좀 뒤쪽까지는 저 어제 배달 올 신지에 용 간조가 찔린 소배에 좀 설레 활란의 저 어제 배달 올 신지에 용 이니 우선 저바도 저 니니 저바 나 저바도 옆에 저바 남게 도문 신지에 용 나쁘다 무슨 세터도 저와는 최선 참대요 저 시민의 님의 시간이 있겠나
0: 네 sir
2: 이니 사제도 보면 초라다 치료 중단라 더가는 신게 주시고 중단라다 이니 레세게 녀마던도라다 지초 스노 떠지라 다가는 생게 조모모라다 조모핀다라 손느스페 신로용다 데데 시카텔레 쇼요베 조모텐텐토말라네 도치베 타말라피도 부수세타다 자완나 진사 진짜 선등이 오다시는 뉴스 야인게라
0: 레세라
2: 데니 사초카 사카라 쇼요베 노텐세로 타마요라 그때 구수세터다 자완나 진짜 선등이 오다시는 뉴스 뉴스 마세 데니
0: ཁལ་ཤུ་པེ་སེན་རོ་ཡང་དང་ཉི་ཚེལ་ཤུ་པེ་སེན་རོ་ཡང་སམ་ལ་པེ་ཚེ་ཅིག་ཅིག་ཉི་ཉི་པོ་ཐོ་མ་སོང་ནས་གོང་གེ་མེ་པ་ན་རོ་ན་ཤུ་ཡ་ཡིན་ཁལ་ལ་ནེ་སེལ་ལ་དེ་ནི་ཇོ་དོ་དེ་ནི་ང་ན་ཚོ་བེ་
2: ཁ་རེས་ཁོ་ཁེ་ན་ཡོ་ནེ་ཁོ་སུ་ཅན་ན་རོ་ན་ཤ་ཡ་ཡིན་ནེ་སེལ་ལ་ཐོ་ཅན་ན་ལ་ཝོ་ཁོ་ཤུ་ན་གོ་ཁེ་ལ་ན་ཤ་དེན་ཅ་གོ་ལ་སེ་ཨུ་ཤ་ཨ་ཚེ་རིན་གེན་གོ་ཡ་
0: 那你现在吃这些学位成绩给我们西北松雪地可能能存心跟丑不杀一年一百次去那两天龙甲子那一百是能多给两天那些您吃不明那一百过不到进来见那些把拒绝这个难受下面我能存心都松雪地去三那图

0: 탄다니 비진키 추즈중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샴라 도지스게네 까망에 생규슈이 지세주주님 장정제 류제전소 급주시바당 미르기 수준 류제전소 급주배 남자 마보 퇴지도 저거 점유 지세주주님 강세 보는 남자 응원의 저거 주시 준다 인베 시제 팀주가키 숨들 레고르토네 너리 팀주가레 남바르기 나주 주소주바라 추진전 들은 거 좀 과점 타스타 닝지 시제 로가 참도 정 태도리군 롭스 제본제 제슈르가 듄제 제노르바자도 주메지 제라르 좀네 제보다 비메지 제제 남자한 정후수 제보제제 당 그름소 진제 남자한 정사라 서구단 총재를 가는 용외 제노르와 뉴스지기 뷰리지 섭주의 균대 제도나 슈유 냐자한 정사라 지게 주주제 지당 지게 주주제 지 지게 주주 전주 제제 제도로 人民 前年 活动 제노르와 주 修正 전대 제제 세모웨 가스토뷰 방람 님조 제노르야 하장 주주 되지 타라 라스 루가게 제베미 주주다 미 자이 앙 담블람바타 참데 루가게 비메지 미 주주이 앙 담블람바 준다 시제 루가게 비메지 미 자이 앙 담블람바 제이 무시 제제 주니네 종님 파르 변종 人类 주제 투제 급순

0: 표정을 제접 된지 유도 니르다 참도 나주 머리지게 제절에 된베 시모와 서로 미 나베까지 잔년 봐 시모 마세 산에 가기 제주 내베 진내지 딩지다 뒤를 지냠사 표지 제제 서좀 집에 순수지 강릉 명벌 세부시 니도 뉴스를 여급 니베 닝지 피세 세조 진내 뒤지 제제 종인 제고모 공부 지린 피시우 당제 동고 주시 사용을소 배신 점송 크다 전대 시주로 세린 점송 크 Kiente tongchen jemzong ku, rinne yuwar tuenzen jemzong ku zi guzhi zi yubashi. Ningzhi kele ngabzhu yi, pishi suibadang pishi tuenzi, ningzhi kente tuenzi zi jikdui tuan jemzong zi yubashi. Rangzhong di qibie zonne zizi lobzu zibu dibu yinbi, pionzhong churi qibie nyamshi cobi, qibie luxi la dene sadu miriki rinne gyun zinzi de, xunno lozhungi kente rizi ki mingzha qiqir dang yu. 진도계배 제종단 주주님 변종 처리 집에 냄새 조배 리리 나고지 체력 개왕 청아 대수체대 직도의 정도로 제부시 전에도 그 진공 흐르기 명답에 침흉 토마티 제제 종원의 종 모여서 라더 제부다 대니 신화스들 강 예급 세순 인조지 진공 흐르 침흉기 중국 사도당 전민기 리기 집에 인조니슈 협자 제부시 인조니슈 때라 예급만 부 리지 계전기 도고르 심어나마다 Yangang Khuri Gorji Chimshung Tini Zhongkui Yangang Shibai Tarbi Dongjiru Gundi Dangwe Chimshung Ki Chumzhe Kishin Shibu Masi Tang Zangdang Zidong Dienbe Zimling Tumong To Zhongjiru Gundi Dongzi Chimshung Ki Bidion Khundun Chibi Gungzi Nangdu Jizai Jiru Ningdi Ningung Chizu Zhongni Da Gamchui To Rangjie Di Hainan Cungli Khajue Pindong Kui Ni Yangjiu Zhongni Bi Jianzhe Mishu Pumda Jidi Songgara Nyamzhe Chajie Khulam Mawe Songgara Nyu Sipsi Khayin Su Pindong Sipsi 서로급에 계급 전음 조부처 요금스 내 신도 세바라시나 늘에 다와 담문에 된바 파라 예용지 전음토 주부 미팅 통조로 뉴스 세계 견제 세바티 투유송벌에 자지 시사 지급 파네 로주지 투유송배 선도 되어 버시 다와 담문에 된바 파라 예용지 전음토 니저지 천년 주제 매고로 동세 치그지 치동 십지 주주 전이 있음바티 투유송벌에 자정가사 니 파리 버시 니들 예거 면주 견주 주제 십시를 세계 면주 십시 인구 남자들 남자나 주비 초든 초달라더 시바 번점 제네 시비르 지기 메주 시비 남장지 중의 나르베 체네 수이바타 사네가도 남장 직중기 진고 민주바타 진공 견도 저 소디 능수이 메데 메체네 네베 메주 거부 양도 동주인 바시 내려 나와 담은 데 메 파라 중국다 유럽 위세라 계급지 변주로 요소님네 베드온 크위타 유럽 위세라 계급지 최동나 제치제 고르통 주로 숨지든 스티윈 숨타 최종아동 숨바티 대유소불에 자지 18호타 로군랑고르타 Li lo zi qi dong qi zi tui zong bilin dap sum gai ni nu ju sa bi li qi tui zi di qi zho zong bu pan nung yong gyuro qi gui tu yu bu shi. Ji zi juru nin, nyam zi jie zo lo su cien ri ri ni zang zu ji yu ren ji ao da sa zim lin xu xia ao da sa lu ju di ni ji qi gong nang ki ri ni xu xia so gui chu jin da ji bi zi gui nin ji jia gui chu dor gyun po bi di ngi qi bu shi. Ao da sa lo ju di ne ti, ni do nyu zi sum noro nyam zi jie zo lo su cien ri ri ni zang zu ji Zimlin Xuxia Mingxu na zhu batang tui zong, dong nir yu bi Zimlin Xuxia Mingxu na zhu yu bashi. Sengen linje, ting di gam nge san yur nian zhu xu zara.
1: Dika rani, yun zhong long qi nian qi lie gong, yun jian long qi yi. Lo chui le di ne, cao wei lam ni zhi.
2: Cen ri le di ne,
3: 在这规矩期
4: 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俺里前做用修建这是给你了
3: Singa na mo cho, ngan su dak bar mi lu rin chin se le gwen se che shu yor bal. 且咱旅客们的谈里啊，通勤能够提，还将去开钱不起，买都为了。
4: 来学咱了，三条中午去推军队呢，三九里啊，唐队那节，你们去推送给谁啦？拿落了，菜农咱们的，农农咱们，俺这农咱们的，卡子农咱们那不一呢？那去让一个手边面等会儿，先谈稍微，怕些用心买的罢了。
3: 学咱了。三队冲的车推军呢，三九里啊，唐队那呀，唐能新去抢热里啊，缺嘴人不唐，咱们三嘴人不难比呢，要不是找多了。
4: 唐那姐，你妈在去让给吃亏的忙，咱们缺难比呢，去让有股数你没回事了，难道真去没对不起，要的用了。

도군중 서탄 샘블 희귀분 감사한 타느키나츠 고수루얀 최니 생구소부디니 벽에 농친키 순가틀람균에 도하신베 감숨주 깨사미 돌리천시 나닝을 긴시 리천적인 쇼케 아시안지히 도군중 서 나수 야싱기 예수디 팀제체제 죽동격조 동화 제장한 저고신전체 열생 코리아 꼬이비 70티다이 내내 人一 섬수의 지신 립조충이 세치라 양은 소치 당롭디 사고 수참이야 하나 소소수 럽중 여지의 저리 지하의 이내시 타는 신기 럽구의 저리 지하의 이내리 참미 태리야 소소 나부구의지의 티나슈 토비아부저와기 지난 디링키 은소 계산미더리 채널 찾아비는 지중가 재탄 남아리 쥐스니 능생카이니 저리 슈유 원래 저분 중수 지중가 재시비 능생디 지내

0: 기린케 나마릭 지집에 낭첸 도모 튀도 만체 정총 캄기 원찰 치외 낭스러 귤런스 나가 대도 정총 캄기 원찰 군대 시비 티티 낭튠 모두 조히
1: Chopsin 지난주 디게 샘베지리아 지딩캄디 규륜 티웨 망고 친두기 섬로 뵈샤시 제자 하난캄 친비 치 점링키 오사르 도시지 나가페도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 숨다다지
1: 변종 롱친 년치 리후이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르 냥다리 전수부
2: 변종 롱친 년치 리후이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르 냥다리 전수부
3: 생년제 궁금사 드리네 변호된 배세 응아타 진짜 배세 줍디 리슨다 와지
4: 팅티리 제나 슈교낭 켄소니 주치리 소단회 좀제를 따고 집에 치리리 센하 참도 총결 변발소 하지 상글에 집에 바바 쉔해 갸교그 지람 규티 시리 망소를 십시 주배 자조 망배 매대 토베 걸 슈교타
3: 장정지 급통부 지야 튜네 피기 소센토 초카키 로리 지리 제네 지야 튜네 티
4: 天空的历史呢变作的历史了就是我这边讲起绿色政策各就是把它每天去水军绿色政策各出版南昌忙不推起图这样各出版过这样行情人类忙片都是错别别的总结都把它人类年度才给了这种准备过了偏向人类绿色推进各出版它北京三年开绿色草坪开店绿色里程差不多七百过了所以下面的听题历程可能全是真的虽然它
3: 据此历史单位重建了大坝。年度，江都中间的边坝总，他是想给西段，他是西北，雄壮年冬，查到都给他去。年冬呢，香格里这边八卦学呢，江州和日南局的西里满族的习俗准备，查庄忙不，没对特别不适宜。下面呢，提过。

0: Orji Sanjur Sarona. Chamdo Chungjir Bienbar Zong, Lazi Xiangki Le Jibi, Xiamjue Jibi Nindong, Nidu Chado Do Gira Chudun Ni, Lazi Xiangki Le Jibi, Xirimji Nguyo Nizu, Gezi Nidu Tazu Jibi Nimashi. Bienbar Zong, Lazi Xiangki Xiangra Xunba, Tita Uyun, Bienma Jibi, Nghe Tujun, Xiangki Nidu Lega Balen Xiden Guiyu, Yine, Dangan Tetsa Mindu. Dangan Mangbu Chuna, Gabundu La Simja Yangdu, Jime Le Dun, Yabu Zubxian Bezun Sikyu Yinxie Zongbashi. 시름지레제베레그치즈고라 바바니 스네티게 레지베 샴주 지베 점주 요세 약슈시도 추르이프시 참도 종제르 변바종 하즈 샹키 샹잔 슈바 변마 제베 튜진 튜즈 유세 종조나 주유 갈레 카부도 이니야 망조라 강에 강유미 세부 신기도 제 송부시 참도 종제르 변바종 하즈 종조 종미 츠네 츠비기
1: 샹잔 데닌 로바사기 남 간디션 라자타나기 남에사 남조 쩨메사 쩨치 데니 도산 간네리 강제다 다 동행했다 했는데 고민나만이 그노 강할 맞아 먼저 내가 또 무슨 리시다 전 롱기 그노 되니 같이 친구자 현대 수지 도시 나지 형 망소 소마기 파마노 기라고 제나 롱 강아 동나 강아 시사 다티지 망소고 된 그저기 되고 야혁은 이렇게 되고 다소 되기 같이 친구다
0: 니군 뒤서 레제보다 망소 손님도 되대 장랑 소소 가베 또지 답데 사신 유버시 참다 총재의 변발종 하지샹 동의기 수지 제조의 서고바라 표지 향촌 참마라 시름 레시브 소유님들아 나주난시 레그치신 요리제 좀바시 니공클라 뜻시 세사지 서고비 수지단 향라님도 변바르종 하즈샹 닥즈 총주 레이 장슝 총주네 신생 총주 파티 럼 냠스 세유도 주의바시 참도 총재로 변바르종 하즈샹 초 총주 총미 나자지
2: 아무데 마마 망초로 마티니 종춘나라 레카시지 니마레레라 골모 님자르테 마소 이거 때르기 샤모테 레니 다와니 마섬서 션송테 장기 수지레 향장레 대추그랑라 통반 인섬성가 초로 마용 대조 창마 쳇스레 다히브시가 헵지 테라 가린치다 투지 쳇시고요
0: 레제부츠 로지 섬지게 망라 쳇지 후다 줍네 신조 망초로 초지 침부 진유라 친내 용외 송부 소래야 섬구 침부 테데 도섬타 기나 되도 신이부시 참도 종결 변발 종 하지 향기 송부 양라지 코난츠 변냐메 된바라 튜준의 샹나페베 나즈 초와던 소년 내수고로 거르는 것이 이제 좀시 르람네 신앙 파타 남자 리위네 망조년 좀 파라 디네 게자 주비 제지 파라 하즈 샹키 시름네 집이 망조지 내수 신도 띵습치데 망조지 르구시베 토메 섬드 주로치기 버시 참도 중계의 변발 좀 하즈 샹 등의 수지 신바 샹라 르진 왕제티 시름도 섭주 체제 망소르 강의 강유미 신도 톱네 타주 시쇼시 나주 모투네 레드윈카 야부 좀네 망소르 십슈 후다 좀 유인시 좀시 샹도 종제르 변바르 종 사즈샹 등의지 수지 지오르 위기 토마라 나주 니동 발렌치데 추인도 고드니 망소스 나주 레그 강치 유미 당 강치 유미 신도 세부터 제이 게자 수지 나주 세지 티베 토와타 랑즈 티베 네베 고네 레드윈카 후다 주신 유제 숨으시.
3: 나 증아라 비봉기 사디 변저로 비다 공비 도게 응은게 귀주 되체.
4: 처음 타게 벽이 급 탐표 제야 퇴례 벽이 초신 탑. 라정키 제야 퇴례 비타 공비 용교 퇴제 직지 타. 탑람 카세세헤. 라청키 수균키 저게 초큐르타 림주 림보 띵섭 첸헤 리규리규르타 레뇌 시차 작다 되바 촘르갸 기체 초망베 텐헤 슈뉴 깨피 제야 퇴레테 퉁콩기 리첸헤 벤쇼 기리 찰규르테 퇴레 콰지 용 폐게 저회 팅럽키 저게 퇴레키 남부사부 되규 힘체 샴르테 고르키 센규 센란타 타레키 제야 퇴레 폐게 초첸키 퇴레테 베리타 지퇴치베 레데 개첸시 되테 Rangchung ki jiya tuyele peke tonghe tuy samsang singki chumche jik du tong wunbar siwa ta. 曹先涛敲卡起日久飘塌团练块间努力长大对不少团练偏见动为天意刚才出席出多出不切全真吉林行列六千边角头他们两个给人请我王俊奇忙给团子不采天气怪我切入请不天天陪给这样团练的车别苦个切学天心这样团练给内部不谈来些切入着心学别列请该用给内政团练所求你这些送不成从为行情藏路搜日让用藏起其中找人来进行动少力气这样团练你吞空卡坦他不采哈将头为团练行行别团子体位也不该用他跨了十步贴别突破绕越他三年级边角的空别用久了，车轨突破绕越起松不成。让局长新来村里看看我进选拔，算那么丢去。你要连他，让局长去这样村间三队女不他，秋节托了起不他。他管土，局上天空卡起天不他吃不起。这样去女起点堂所被天气，村里新旧他，老在冲这我有穷学家。他的冲这忙不起，退不上头当天，团里空别用久了，内战他，得叫车轨给越起松不成。各堂别拍起这样团练，别个操心起，将其难起团练别人娘的特不啷么想的。师兄他看来心焦心累起，抢忙别都不休，几个这些钱，让兄弟三个他唱歌都运气，操心给冲着他娘们的都歇天，来个吃得不了呢。三腿开点心着来，别他空别用久了，跪地动脚也不成。但是唱歌心累他，唱十九个就将宣布高音飞起。是不这样去日久天空的力气断别前台局上点数贴点女不懂的他秋收给出去来收东局马赛才是先去说被他三次跟收马拉推过仓头东局他这样去来暖洗不上给团练块钱努力前台但是人员去这样去开点长大对手切入他这样团练背着两年头的切入一些送不现在从今去新找来参与新旧贴点的那期主任宣布精通超级列请安全前三天内在园区修切入当地三日堂团队搜查六层贴点动物塔团队出击连锁动物所给切到阶梯搜查给偏者切入动物园一些松针前不多从今找来几个事情的经过宣布迫不及待前不多人熊杂着母亲短短出击塔这样过程去家堂给去天鹅预备找来团队偏者动物园梦想上不远列请安全吞空给力气而吸出的去对那批他苦个同情他不退年些且愿意些送车。透过重庆新列堂创始主席就叫宣布管不起人去。透过重庆了记录年到女生信号只要过场去女生出堂成熊送月不难。记录年到女生号只要过场送去所见堂成熊泥盘盲土青年。找来推来去梦西滚钱米板点土着心血。列请安全健康门外的交过他所查其他连锁动手前台创始他给用用规定动用一些送针。宁志创建新列堂创始主席赵列堂区域团结科与科长曹芬飞言宁志光亚所预算职业月列请安全预定给预算职业所查其他切入动他连两块钱努力前台宁志职业可以查大对手切入动用一些送针。
0: 这是出事头破了团的年了这次就祝您让您从的旅行者做各部批判没事的随军旅行者做各部出版那么这么不推荐论这会怎么样我听那个保留堂的节目做不堂落不下结账人吧提醒的结不结账堂个人说没事的随军那么这人别这会怎么样下面了提过的三九九一三三长期的本领这边你帮国民都这次就祝您刚才保留那么这我用了这会做些人大银别现在推门如何去我的推门如何了特别想保留堂的七分朋友如何你被国人党点不了这都出不起针对了现在推门如何了你都是来我堂的结果都不谈这面了我的如何去包括胡大姐姐你我车都免不求的他了孙都是来我堂的现在如何能把他解决不起现在刚才保留如何去人民有点起针对堂不得出不起我最主要的是他的人在那里是也不能够送人都是节目了这就也不起去影响送不是我听听去接假设了电目去为接载我们我就去做去不了去接人都是我送过怎么拉斯坦宁志席子罗嘎强度用铁道里空罗不随接空接人数如何对应人都是我家的居民记人让做你接不当平面的接载那么长这个组人都是我在那有个我们的乐不想留住些不谈什么图个点这样的留在不是刚才切的三年留守有个留的小了出现那么长的你这些推面如何去入面 담배 자유 선거 전부 대죠 소롱만 한번 또 좀 지기도 내가라 추진자 노력 전에 타도난 추비 저와 유지 송부시 예부지 제탕 그림소 人人 남장 고점 예부지 전사라 서구다 총결 칸의 용외 전도로 아니 스지기 비례지 사브르 전에 예부지 제 남장나 쇼유 전도로 걸음 대신 디오즈 보주르레 삼로 십사 동구지 바시 그림 제도냐 하장거 조초부도 서구다 총결은 아이 전도로에 소르스이 또 까나니는 때네 로즈단 띵슈 정부점 예부제제 남자한테 참도 팀을 가기 팀이 접상기 예부제제나 쇼비 나준 정보로 닌게 카데 정보 도제 송부시 냐잔 전사라 제제 주주제 지탕 제제 주주제 제 제제 된주 된주 제제 전도로 제메 제네 고점 전도로 수 쇼제 제대 제를 세모웨 가스토비 냐잔 남자지 시제 팀이 가기 주미 Sering sam zhugi, semna ngongra duwa sam xiong, tinga nubjiu yin zhendur di ang tamu tom nyung yu, tarin yin zhendur chubu nubu jie sumba shi. Qam di, mi zhi ji su juin rui zi namchang yin bi, bang lam nyam ju yin zhendur chuk zi tibi yu. Zhendur te yang, mi sum xiong di huda qi ne li zhub qi gu. Xar bi, zhe lam du yin zhendara xiong ki ruga mambu chung wa tang, zhendur su nam yang lue dong mi xibe lue zi bi nying dubla guin ji ga su tibi yu. 타라 하세 주가가 집에 미 주주다 미 자이 안 담보랑 바타 참대 주가가 비미지 미 주주이 안 담보랑 바 준다 시제 주가가 비미지 미 자이 안 담보랑 바 제이 버시 방람 님중 전도르지 하세 팀 주가가 주미 도지 좀 되티 하장 가부초 전도르 토르 레지 총소 다딘진 전도르체도 나저 나와치 예매지 전도르체비 인시 좀 버시 방람 님중 전도르지 시제 팀 주가가 주미 Tensi yang jian ki, sama hajan kyunbu du, ngan zu pian zun guja jene pe yu ji jie du ziji zunen qi yu yin xie sunba shi.
4: Digli kune nesubi se, rangkyun chung ki lu jie jen co gup ju xiba ta, meri ki su gyun lu jie jen co gup chu pe, len qiu bolu ta, ping pang bolu, cha jue bolu so, bolu ji ki jen dur, ji ci ju chung ni mu tu yu xiba ta. Sa tu lu jie be nyam sang kang ling wen yub chi, ming a ji len qiu bolu pu min so xiong ki jen jen ta, Tese tuimi ju ka ta, chamdui tuimi ju ka war, jendur chubu qeba ta. Tongmei jendur na, chamdui tuimi ju ka, durcha, nishu zegji ta, jubdun ki tohne, tese tuimi ju ka le, nambar gyao ta. Jente nipen ta, tese tuimi ju ka ki, durcha ju chu ta, gye ki tohne, chamdui tuimi ju ka, pamni tongshi. Tamei jendur na, tese tuimi ju ka ki, rengnu yu cye tuimpe. Tar durcha, chukju ripsi ta, ngabju ngu gui tohne, Chamdui tuimi ju ka le nambar ge huibzhe. Tese tuimi ju ka ki rumi zhang jun ki, tirin ki jendur na chumje sangpo top chung. Jaya hajan kyungbo dukbe, ngan chur mi dang hui cha mangbo yub xie chung. Seng yin ki tamay jendur na rengnu yue cae dungyu yin xie songbzhe. Ping pang bolu jendur na jen shibu cu zenu kang yu dung huibzhe. Jung tiado li kung tuimi ju ka ki rumi jen chao xue ki, Tese tuimi ju ka ta, lopsi kondo ki tuimi ju ka ta, jendur qe xin, durchang ji ta ngi ki toni pambu yubzhe. Zhen xiao xue ki, tajri lo pambu qiong, jendur di zhin ta, mangbu xiong yung mebe, nyam yung yang te zangpe. Jendur qi gup, za chong ang tangbu ta, jendur ang nipu yinpe, chokbu mangbu ngo xie qiong xie songbzhe. Lu zhe jen cho ki, chajri bolu nyam si chobe jendur ten ngaba, ji si ju chung ni guo chobu ta, tuimi ju ka ka ki jendur chubu qie yubzhe. Nak shu tuimi ju ka ki rumi, chen xun yin ki. Ta ri nga, jiang yong ki lu zhe jen cho le, shuk ten tong mo yin pe. Teng cip tok zham tu. Jen dur ngui su qi ge, tui gyun ki jiong dar chum zhe ta, nak shu lu zhe bu cu san bai nim gyur ta, nak shu nyam sang, kang ling wun bar cha gyun yin xie song zhe.
5: Pen jiu san gyur nyam zha.
6: Zhe qiu si ju, gyu zha qi bie par nang lo kang.
5: Long ko mang zo lo ko qi bie sir ki di mi.
4: Pei rang gyo xiong ki bui zhe cheng zin rin ne tun kong si rim le tie ju qi bie nam chang ki mu zhi qie gui che xie kin bie nguen he. Ji si ju nin he, si ju nin par. Zhe xiang xin qin rin ne mang pian de xip cong pe. Nakshu ta, tese so su, zumbyu duwa ta, dekshib che di. Zhejiang ki, pen chung le kade ro gyur ki tungyur lam sui le dene. Rizu gyawa ta, nyam je bide rin ne nyam tui che gyur zhe sam jumshin. Xiam le tie gwar ki san gyur shukin. 浙江省前期人类塔越过两个月更新不塔老清期日记开吧人类松江新旧吧七年日记三松天界来出版德西草吧色气唐波配强唐土交车来县期腾都塔零年能去赶快我们前所去开店切过去都这塔一日月杂汤给路卡塔随军赶快忙随土前线南去杂土人类去达到都入切不切德国认为人类越过去这困难三十年期日子来团不塌与铁杆盲草酿土葬台人类年归塌别的前行那些期军子不塌开始逐步烧塌两枚前天三松期就是唐伯盲不烧血不成浙江期人类盲片德西草被空明张桥呼吸陪给路阳居民一说杨志还将平松草不多且送不成空明全不吸年年塌陪给居民人样期就是盲不多住不突穷同年三不久寻得而见呢就在三松切给你写送不成虽然推不谈抽起切为盲水切过呢同年被一刹看牌德西草被总有多位写的二位切入大学不成让各种一刹看图德西草被铁个二年刹切被陆剧解释大陆切的让兄弟丁色被陆剧人类去定西草切呢一刹难去巨浪头日子三松切给就是少学不成孔明陈回应题俺从一刹前边为那些呢给这儿点点透过切不贴大二刹切贴俺从一刹起两档体位平松草不用切给一些送着德西草被免着孔儿松土盲车起为民修下人类起军子不塌盲草花牛别着切心居民蒙路折旧样切不着就是库点被张年堂着的蒙路样素切位浙江堂偏教盲草起三堂二位捏入清学不着孔明经验起他家盲草盲地日子三不写就给去俺从刚我去设计地图写错不前天现在迷茫切图咱们去三种切同一日子送不着孔明黄江平去公路给去开端了片片给门加给马先生孔给路着车个俺一盘给到马车个点点面边闹穷天里就在去以王国修行片没想给退人点多钱送不着免住孔干松日子年错去主席三周期他的德西草不撇撇可能被切来去同年来美丽团结给登据他为民修下人类给吞空我端前天免着举世切别披胸脏去卡起吞不切的南天免着人类长大宇宙抗力突破切给一些送不成别让各种其不利成绩人类吞空洗礼了天去切别南长天让各种盲草有些抗体浙江老千去创建路林塔年头年会切来给我他跳空给我吞去了三十天了最是切不切去今晚南昌草北人类去这三塔城前去西点前天浙江塔培训去人类别的塔娘这丁色前天中华美丽集团草北都是颠土东有一不成浙江去人类盲片德西草北你去吧杨青去他听给德西的你今当去总局村委切过新品牌我这去就叫他明呢操作去给人们人心去德西不行俺去总局也不出席他立即前天培训他你要他盲草塔你娃退入塔你要接去日子咱们去看去三松切给一些送不成
0: 那个刘奶奶做别事接着去年的中央人怕了平常人类就在推荐各准备培训来前吃点钱鱼头你这档差不多拿出我的这些日子来准备什么我错了每一那位各段恰能把项目马赛三年卡给天津准备人类的定时堂退入的你们上平常日子三松切别孙秀杰肯定我把它切入不是相对日子来团别车团切别路卡拉单单拉索接别呢三年的给我们人类学下的像你们这切不马赛边把总给陆剧团结给钱做了钱呢边把总给每日各个忙做出肯定杀到了西村呢赶紧别的切别三百年上肯定我把它切入不是相对中间的边把总人类党有过去的局长选拔没那么简单的单单拉索西北的人天天俺最前列明白就在左边空明居古堂边把总给行着忙做对于团结给差不多切不切实差不多切这么些三个千不贴不多没贴外忙话俺最朋友的配不居日外有解送不实三种路卡拉宁之年三十也不写银写吧天天广了结束了的配备这松西三天写不写天天配角的那是宁之配备那么写吧的配备的真写银行第一呢您这让中在教堂重建的军队第一票价的那段没人忙不给是没被累计票为您都肯定没把它切入不是什么话 로상키
7: 나라 모관상 임발 나라주 추고디게 수지장 용조 침부 침부 자꾸 뭐 균도 침부 침부디게 하장이 고돌
0: 니르네 사지 야부시 인시베레 전기

0: 去的这样，你从你在那个老了，种这个种的松的嘛了，乡里安汤包，种里安汤包，那是种起来安逸吧，那是种起来安逸吧的。嗯，跟这个种植上就要脱不上。嗯，今年呢，说是老种钱，你那年呢，说是别种钱，钱钱，所以忙做了也嘛，当的一个月呢，四九点钟嘛，找这些的，但忙做忙过去，一个星期有嘛的吧？
1: 有的。
0: 那都是的，控制老过去也得偏到好像听不清楚了，是吧？
1: 对，提早了呀，那他这个。 망속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chi pa de zhong zhe song du yang lob de zuo da gu li lob de nang le tei na ren tang you ba zhe ge ba ge xin gu ba da ti tu zhe ge xia ba da lob de nga zuo ge da ti tu ram ne tu ram ni zhe zhe zhe zhe de ba de te tu ram tong bo zhe zhe tong ba zhe te zu bo ma li me ye la gun shu you mi tong me sem la lob zhong you mi te zu bo di tu ram ni zhe zhe ni ma gu zhe song ka zu jie ma gu xie ne yang tou dun zhuo de te nga zuo sam lu xie zhe yang te wei yang tou dun zhuo gu li pe de me de yang jie ye ba yin na nga zuo zhe ni 초반에 약보수 김부터 받던 니니 초위 나라 대통 기자 망보수 미신 봐 되는 같은 건 망세 받던 자기 돌아 연기가 선두 교영당 괜친 되는 친친 본친 투수 나라 연조발이 맞어 다 저게 스페디 투수 다길 뇽뇽 상조다 전주 멤버시 스페디 투수 윤총 투다 약보얼리 어느 땅 같은 카판나다 투수 되는 주거얼리 등선 야식에 분명히 예파카식 인사다 카판나리 때 고리 쇼글 따가마다 고메리 쇼글 때마티 지보마 안부 짜냠도리 통비 맥냠도리 삼반 축파지도리 듬히올마 되네 빼뎀가 토다 빼뎀 조지는 증니 길긴티는 로용의 띠그마 니니 로봉 따비 담식의 송그마 섬니 편의 따비 신종의 시그마 따트디 따따마트디 빼감는 저격들이 잡는 컬그만 뒤는 컬그만 또는 띠그만 데코토 테코콘 가야시 마고디 릴라워스 레바 또연디 빼뎀 따로스 레바 던진 놓고요
0: 아니 도스 키랑게 독리 제차비 지에야 아 망초게 키랑이야 딩죠 근데 지도에
1: 다시는 망초도 신나 사샤 카사카라 종저 손나 망초 건든죠 역포 톱게다 티 김친 시디세는 해 종저트 역포스 시 톱스 문제리 티 즉니 니니 단이 소소 남기 빼뎁다기 때 가착다 빼뎁 나후 데비기 닝 특세 등가와 더소 마르케샤 효시 시야도 콘소 빼뎁 마티 유거도 네티 데디모 네티 데디 힌데라 티에 디 콘소 어 튼저 거거 다자 마카히 롭키 역바탄 카히 양 빼뎁 이모께바 카시가 빼뎁 따고다 삼리 로고시터바 카시가 오타타 빼뎁 나오나 티 빼뎁 트션즈 거리도 데비짱가 단도 그 당당당 동글 제트바 된주다
0: 嗯，俺今天嗯，老家住纽约嘛，这是吧？
1: 俺俺们老家是他，现在俺住纽约嘛。别就肯定是去吧。俺们嘛，同志人，我说去轻松嘛，那个啊，俺们个不会放着心里。嗯。对那个时候老家写，他说的，他听中国的嘛，俺写通过比较接触，能做兄弟那个么子的。对对，对那向来，用这个老家做同志的好了嘛的，忙这个老家是他，他那叔叔个做个亲戚。
2: lob jazgun joya yori kaga zop kiri tene ansi zgni gyapad zop kiri tene bri zop kiri poik zda ansi zgni hyu yenda goma de she pari lob go ma suri lob kan goma ngensam jong goma ke dar yang olma non zga olma man zop lob jason du mala tenje ta zgni nyam nyong jama she na mere la zamba jama sam shiker go ba ta shira jama sam shiker go ba mad jama sam shiker go ba ta ti ma chi ba sg ta lok tenje hi yag le gya hya hok de re ker go ba ta lang gul mo gup she de zom go ba
1: ta ti ne tene lob du tsik ta sa ge tang to so la ti ne tene chog a tang nyu to so dang nang che go ri ni din nyu go dang nang che ji tene ye so so chi yong du dang nang pang yin nang ne da sam den di yong to so yo ne ti go na so so ta thong ya de ba kyo ni ya de tin ji de ba tin ji la tin ji tene ge la to so na kong nan ba ka din shen bo ri tene na kong nan ba yang jok pa sa chi do chi ge ge po zik po yu xin cha an chi xin cha to so jiang wo ya chi yong la me xu zi ge den sang nang yin ge lob xin lob xiong ge gyu ya wu yong sam ji ke yik to so jiang jing ni ge dar xia xi ya kap ge su chong xi pan yin yang lob so jiang ཁྱི ཕྱད མ

0: 사토르게디 페기 미리카기 미만기 니치네 쟁게링 로키 진주타 칭길레 남양제네 게요 미리카기 미만 한냠토 메게 김찬 침표나 튠지타 야튠 피게 제기 외동 초외람 친토 규유 페시외 징주당네 롱어 튠주 땡어 송링키 랑린토네 중국 공천당 키 구체타 중국 캐취기 지초링 로기람 로 미리 사콘 랑용 람로 제 타용 체체 시네 페유링디 회타 타르게 공피용와 자외게 린토 규인바 자주 강례청유
1: 但中央给米塞托布塔给用米曼给给塞梅别若然我让中央给托达帕尔松托但给组织南为杨塔北卡久了帮阿前辈顿够切的推着塞北但给培养再去落定革命阿拉达切呢恰恰看了却用的也给他路够人心给存在托巴的规定当月他家培托基础既用军队定令他军队给买到日都写不他便叫你的心批给着他没谁给错啊你的心也都着心于了也看不给梦西体位最多点把他将到批给给读书全部关心于他点他到了母体规定单位他咱们店家给送借点读心于康中萨托罗普有全部顶着穷完呢究竟看也没把着穷完心明白了罗家了咱们人俺最当期为东出为前下对别虽然特别存在心事年都没别退回来当期过程呢陪陪给他也同样为丁秀切削他且作为给那些人帮忙些中国开局给几所人路给着蓝天你陪给同样他别的同不他陪给没事了偏多不些人吧热着穷月这个书记习近平去俺却给别中国开局给几所人路给着蓝了杨行给其为推着给卡给他还将定色别路给给南天习去还将切为顿给给艺术界电影及那些男女杨桃别着蓝了给把了陪给明日卡给铺住了推梦别特给卡叫你也将用给家起来去把他忙错去这个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给光天乐将老大的丁色去把他当给为东出为路给他从这乐不起去呢丁翠他都需给把钱呢罗丁格鲁明啊中国开局给基础人路给杨行加起为着蓝托罗德前辈顿给给中国开局给基础人路停热金起陪给刘萨巴女秀余贵咱们的中华民日加他了不起中国普通文革用完了陪给都秀军前面把了来给陪给
0: 先着领见可能那么脆先出不提你凭着你的插班托起接单过去途中国开去给基础人路起着蓝托落点给命案给鬼些快递人
1: 先着领见下面那么脆母体前重新他的概念康马总起推入下边他都给九零了到位国起陈总过去途他带着蒙出了店里他咱们店不如送我些快不些先拿着拿
0: 先着领见因为罗些人习子重起康马总起他点他他他蒙出这个茶具老大丁色前行蒙出给车过他刚才新车如果这两个顿车是什么他他曾给蒙西只顾军退退过长途动画看见蒙出推了几星车吧他送他点起送这点途动画这车吧他再看列几困难别每个车途我以他曾送为随便给这些人点的他曾说那不啥不退不他他曾蒙出给作为比车来说钱吧他曾给国送增加点途钱不借穷的他爹蒙吞他他他蒙出给米信国为九零七配乐
1: 他他的蒙爹托张日常体验自团金细数据吧康马总朝内罗教授农纳雄蓝局蓝阔当年建立团结团结局吧呢日给图才刚来及困难的别每个企图我以坦赞送西别今日以千不行我再推吧他都是重组者都是重组强用设备了命阿东加心吧他如于谈三藏之心即里我就让咱们给谈三藏体验平安拉米亚不明白与民错入那些穷穷破格都热切的对过吧他那些极不破格特认图面把电板转过一月季与民针对起用作色没有提大写吧他听爱都是创作了日拉米亚给他这么追得没得我除了清动纪律即便写书先把所应变忙错得对告他批给东卡不语创设三百组军他为主搞主创设他的建设给盲片失去他且得日常人把团结突破他提醒让观众等为他思想起他咱们社会起梦西指挥组军起手切入军队当我所给也表示去日常人不来得日创作那么三间图举把他加起行困用别那么熊蓝创作了下东图面其实各高位路据别的就这样 lam shar dong tup ji chang ma tup tibu du ji jim du ki nyong cho samu ti da xie xia yun do qin ba ni jim du za ma se de ri chong zu chu tang lo qin dong so gi meng xi zhi gui quan yong le kem ne ji bei xie xu le la ni xin tu gu chang du qin ba ta chong zu chu din kan sa ba ta qian din jin ki pu ju kang ji bei chu gan qie chang ma yu bei mang zo gi cho wei bu che ta mang cho de za ra qiu yong ne gen song tu ye
2: 규구창위멍시지구타샘자크위베지베셰슐레 삼출레데브실라 튜티네 참탄티 싱스심볼 교바타 퇴레기시퀸 로르신 체루친유 무조기 원조체퇴 냠제칸키 지토 죽지눈베 체탑제디 더리 총수취베 총수주지키 망초 마가난 쇼수주디 딥조타 소차 레눈제 시지도 뒤베 무치타 고창동키 퇴레딘시주유 민알 딘시림지겐나 토창기 뷰리센자 무치지탄 총동랑잠 유지도 더유바타 퓨루타 수기렌키루 라유고창 아동연수배 시퀸젠타 첸덴젠 시례젠제기 캔덴디스 퇴레마라주유 동지개발신의 냠리칸티 퀸망초미팅 치게라잠 타니스탄 뜻디사리슈토발구치체유 녀도니생러 냠리칸키 용보돈볼고치개개뉴생신신 라체고치개탄국주급시제바타 고증고치개탄업주개유리
1: 타딘로종 강종기댄자송제준바 Ningru de Xiangtu, Mi Changma Soda Wata, Tu Zhang Changma Soda Khan Yin Bata, Chu Chu Wata Nyam Tu, Tan Zam La Gori Yin Chi Bata, Tuan Ge Chi Bata Nyam Tu, Lian Gen Zhu Bi, Du Xi, Nga San Ne Mang Cho Gi, Gun Ding Gi Chu Wata, Nyam Zhi Tum Ne, Kang Jun Tan Zam Gi, Chi Mi Sim Gui Wei Nam Ba Xi Du Kyu Yue, De Zhi Chong Zu Ru, Lu Sum Ju Sob Xi Song Wei, Tan Zam Gor Xi Lam Xi Yu Jin, Ta Lu, Lu Nga Ju Nga Ni Le Li Bi, Chong Zu Dan Zhi Bi Shu Ji Chu Jun, Lu Jia Bi Ne, Lan Bu Tie Ru, Tan Zam Gor Xi Le Xu Yue, 天安南美了浪花也美小白出罪给把的蓝家开始的日来给把他公土看更给月公母亲都立个这么出罪举把新给月节去中期七真七信提大写把他空气我们探长过十七个拆件新别刚当马的盘住从前过一月蓝巴图四百米出动演技日无局过把他罗阔莫罗卡瓦普有出把马赛杨三的杨月 年个七岁心里，短短个性别入迷六步图，轻松难弄的，每场么战呢，我就用小松写写写。七岁起，参加绵阳参加，初中起，读的爬松图，他怎么送掉七百，同没送掉电波的送月，初中个那次我，创作元素，他送我更新都七百他，创作五零年级那七百，你点退职起，几米他，沉迷脱单别，年住七百几，年过年金起，拆个洗出月。 云顶起电送起人，才当巧话机困难准呢。俺也没给起，他怎么送个人写吧呢？今日咱明白了，创作用给忙错给，懒得没被给可给，直接送给他。第一点被金细专给，专连七百让到给，恰巧起都够用时。
2: 선조링게 콜라남스 센조바티니 총세 타게레 캉마르종키 뒤럽살베 타돕기 교련을 다외 걸키 친좀고주토 타탈멍초르데네 탄참템불 송시 쿠디지 팅디주 튼조의 치자시면은 첸슈잠다시니
1: 센조링게 탄데키네 한데니메 총네 변전 롱칭인 친례콩 벽에 롱칭키 송가 칠람 규네 센심바티니 생규르 군데 군중시베 지리를 챈디지 말레 진인준 슈키 이시양진이
3: 샘러나버츠
2: Central Lingue, the same young to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주로 치지타 나동 다샤 샘러 티고이 낭튼 십자 덴질 함라네 링게 총어 주는 것이
1: 센터 링게 니트 살코바 게크 짐주 겐진포네 신도 총화신나 탈로네소 레체케 치르 타리베 구치오 장게키 짐주키 덴자 균노러 몽외동체 토부 균평 체신 로드토 마조고 통초 치지타 나동 리주 체베낭 숭람타 초토 겐진키 마조고 통초 치지타 고 통초 치동 감미 구주고고 소소 리주 체유 소진치체 균퇴 발신 로드토 청니 릉신키 소진치체 전 통초 니게 게주타 치든 东西不提推送不来给车松坦成琼尼牌月出黑微索顿住汽车电吹牙牌重新罗对图也用给出黑微索顿住汽车转通球古巨坦车速顿东西不提推送不来给车尼坦成琼烈火牌月推干顿住汽车前天干通球祭坦车速也东西不提推送不来给车牙坦成琼古牌月 民的科学切切电波均衡途径，罗对图操控主位民的科学切切，每天通车送给十只司机团，车速短途什么提，推送不来个车机团成琼尼牌月里。 생일링게 로드토 차지 레고 용퍼 투송벌에게 제조탄 청춘지 파도 샘러 티골키 십체낭튼 이시양친라네 랭게 송어주는 그리
0: 니투 사고베기 급수레탄 체진진부 청실의 시도 체발신나 로드토 랑게키 시균연키 차제탄 제유십슈켈레러 차지 레고 용퍼 고통주르 치지타 추계된지 퇴영아 중화티 투송벌에게 제조탄 청춘지 파유시 로드토 키보응윈보르 파제티 제교수 친신 차제킬레러 키보응윈보르 고통주로 국기계주 교구타 직고동 중화티 투이충불의 계제주주타 청중 추파와타 파제티 따와 당분의 앞에 발레 계제창 추타 청중 구토로 친유 심주 사르베르 당외 조춘 댐보파와타 차제킬레기 심주 사르베키 조춘 균고 통주로 앞제 굽주콩아타 칭아동 당화티 투이충불의 계제주시타 청중 지파유시 신조링게 중국민망우강키 롱아친중아베 규주폐계기 철구이잠샤 샴러티과기낭튼십자 딘질함라네 링게총어주는그지
1: 신조링게 니찰 중국민망우강키 중국민망우강키 롱아친중아베 규주폐계기 철구이잠아탄자 제유켜공십처 카구이 자주취시수네 롱아친중아베 링키 중국민망우강키 규주폐계기 존내링겐구지체도 在贵北先到琼华西呢中国民办为看起龙华前军的北局局批给给乔贵南中国开区给听着威罗西区给中西推过藏独东的他蒙西威罗东追给蓝水推过藏独当年威罗起一堆威兵西区约切给东北他初见女伯顿皮也不切过的他我在前边做了想地学位比切他偏着母腿切了东贵吧过一顿开他随手给前边听着母在穿着母腿足准切过的这一年些难度 新竹林街，夜宋部麦都熊团看起，麦都来团别来日记，根据测试站度，想了铁锅开能团洗车，一些杨家男的两个从我转到这里。
0: 你家接送部麦都熊团看起麦都来团别来日记，根据测试站的南团基础了用炸切巴糖，切巴切别人来送，老大是个这些。三个白西多切巴行呢，麦都来团别来日记，根据测试南，根据总共国的基级书记习近平给南些开进，老大丁色片呢，三路根据给特地的七十多动画糖，七十给特地中大了规定单位规定两千团给切的，麦都来团去团我来明白糖，来团别跟着做巴糖，往这这边搞在路子。 了明年，根据给拓展做不通，来日给人都特别动作用不是。菜市的看，吃些安逸不来，当了老家新家堂，借用老了家呢，请大家跟着做不通，用这样新店把东西吃不通，给送老了抢不通，菜市他用吃不，就将让东吃不通，给平团人们吃不，团这肉来汤，老三那么大去，想点学这个，没对来团别来日给根据菜市端不嘛噻。 确认日新，西北根据给测试卡，你是怎样塞不塞的？根据麦都来团办的，拉那没别人谈团员的点送七八趟，南内给读书选择了内车钱呢。省古人均摊，人规让东头把车的麦都来团给收拾就算，均团都有人多。 郑州连接。

0: 给用给平面巡逻群体刚才不留每日通知杂草争夺新加阿克苏入国促行他听给争夺内给用平面两只连锁他给客每日来团伍连给客旅者及客聚集给两只团伙他给用给波罗入卡女士给争夺天南修补他每日明朝我就对内应别旅者不提大罗中年呢巨蟹牌起罗不差准备起罗么下大人宁爱争夺人每日开给巡逻马车郎催都修了点呢争夺出不切的郎催你们给我们把车给一下
1: 现在平路民宿藏布的出行催的主续起个速度下面提供给能团协车一些养起来呢连个从我这能个人你去平路民宿藏布出行催的主续我所起个促一把它提你平路民宿藏布出来不是不如出行车站催的主续起定提唐不应不马赛平路民宿藏布出来不是不下到马车狂起催干他们提案应不是三个白西到七八七呢听的催的人转激动人不谈转松动人不转阿动人不接看春节人行起出行西估计七月进 出现提到平路民宿藏布出来做月的团长新来给内村的主续催的他冷地西部出来三大给女去了十届采领去给他现民宿藏布出来他出来干过出现干事协助区界给店家人行他店内人行少了却用内十七千年平路民宿藏布的团干的出现相当多把的门市店不定居人多 平路民宿藏布内农具给干脆做蓝色的更新来着新了中国三百五年村一个给烹饪的几个人吃过前辈藏布汤加出了相当特别民宿藏布来着汤布汤时明儿来着组装给积累菜加就过不去靠边来给一把汤门把钱呢他留到我古巴我所出现相当特别人多
0: 新竹林街卡路威苏江店内塘罗布车千把街街生生捏去了街个内几个人聚集起个人下下面提过一囊团协着登记他们来呢另一个从我追那个这新竹林街你推三块板给客冲着都归妥当聚内新都去往行呢因为罗些人给用给吹归狼块打鱼场菜滚腿昂泡泡汤冲着鬼哭忙吐着心愿问家总控卡几坛提醒冲客人不送把坛西北卡路威江大来这所人控泡泡汤吞错给年纪七吧
2: 春队直随来给我，中大团员通都多说，团别能催提的，忙错给连车千把千别，那团都够用。中国给定了我国前别，春节落款年少，你都你这样一囊，总控卡几趟，创客人不送把他前别，卡路为中大前别扣控诉，卡几给扣进来人控包他，来日团做给来日人群体名头呢，给定出团直做前的。 结果他人控包他，六七十岁年龄的男的，长下真最给这男的都是当我他，老面阔步进入党员几点多，你都你生意老难他牌，给用给创立都归脱单的前提，人在前位呢，狼狂东大中尉给定区些中年他最就职务他，他最前行一步提大，心情就拉咱们了口一步他，从头他弄枪手开启总控呢，退忙为社会言行，区些提大三年提给卡路瓦中大前辈六七家拉咱们他这玩一步他，区些江北。
0: 区些塘这娃预备住宿扣空室内酒店牌预备塘，卡罗瓦江大前辈起来给筹备托呢，人控包围内团不得团圆。看到今晚，创立德国脱单的前期，给定了我国前辈托暖气那不木团军控前呢，卡罗瓦江大前辈扣空给定他直接持续拿错举证去给的多。
1: 新开林街，品种政策各处不，到我国别菜季内年年，拉萨人居多。下面铁锅开能吞西车，一些养在栏内，连个从我追那个人。你推三块板中国品种有果糖，人类给给起政策各处别生就是用着从头到内写到全玩心呢。别让给我们马思兄开专业的前辈品种政策各处不提，记录你到你去资助了到我国别菜季糖菜年年拉萨人居了下。各地品种政策给人类有果的门球。 团内配搭的西北军团组执行，各组结果他正在针对，团在针从，三队肯定力竭，团内配菜团配给给录制别日，人类如果问卷了，团内村姑，人类如果的娘娘姐，结果组团内出业，政策一，听说团内买来了糖葫芦面的，正看糖葫芦，内个脏么糖？ Maying Benjuro, Chengzin Benjuro, Pugi, Sawajibo Soki, Tunle Jimdi, Josum Zone, Sadu Benjuro, Buze, Tui, Pigi, Number Sambo Cho, Yung Nemo Bachiguri, Jim Kanibar, Sadu Kendin Tunzeta, Jongchi, Bully Tunze, Nanjin Tunze Jagi, Jim Guichimbo Sum Zone, Gikum Nishu Zubunta, Shanganta, Almond Suku, Pugio Sinchenta, Chongi Jubdu, Tawaki Sinchenta, Rangon Jonga, Punjong Soki, Kile, Sumgi Gupju Hazam, Jim Solo Shubi, Yuan Gusia.
2: 新州林街，你推七岁人路举着钱呢？习近平可不养土动位，推这唐不内孙辈，让共军去七屯来给南水冲都拉萨操心。今天书记习近平去，端起去松懈开心就共团谈。习近平去党组共去共团老总谈了，大丁色七不谈。中央人民推七唐不内孙辈，七屯来给南水冲都共团谈，让共军等位各局委仓总决策，听局委共团，让大团结顶色七不谈。落队以来，二超动谈，空到前面做内林间规制七不接七不马赛，前半个月别里当些讲七不里。
1: 新州林街，平均六个芒村桥湾外的南昌路，迷茫推错的推灭点小胖的，电塔就被冷路吞口谈，偏这团把滚地当多，下面铁管开南吞西车，一些杨家男的很给从我追那个人。因为路线人老个冲击给芒村桥湾外的南昌路，迷茫推错的推灭点小胖的，电塔就被冷路勾住木腿顶十多单呢，吹得鬼吹谈。 人民看不得，却要用了七八节给来给特朗普用的。盲村七万块的，盲给做七八年，盲给做七八盘的，更多做瓦的贵的单呢。个人是不迷茫盲做题，也弄四十七毛的早晚出呢。凭着我团员，三个白西多七八行呢，六个重给的客，让员工给我了盲村七万块的点小胖的，点大九百零六，吹西不切行。记录你多你修了了，创业他，给这做你他，提前想他创的卡机了，我了吹的七八他。记录你多你修自己了了，吹的客工点半俺也吃到哇。记录你多你修自己了了，创业员给装他，想人不腻了，七八节钱呢。 等会给国际七八塔，明晚推早给组织七八，最凶去点做苦路哇，推灭点小胖的点大嘴巴，盲错修不接给，来给那么人民先对的，盲错给全国对不他，推灭点给七八，最凶去做吧，明晚推早给，见面七八接给，餐厅间去个人三点多当晚些，记录你到你修了了，吹得开店等村，中间用给人民给那点小胖的盲错七万块给那么长，顿个出去日住点给七八塔，盲为国同居了出他，吹顿多咱们大呢，床上他给。 他团队批给，蒙西职工人数对面可以有组织所组内开工了，却用内开班设备，盲村各个团批给给只用内面只推用而签约。 新州林街看不中，清真局给每日团结夜团组队铁，他们进火大街下，下面铁轨的南团写着登记他们来呢，应该从我追那个谁。
2: 新州林街，因为罗县人，人卡东位塘西乡去，每日团结夜团组队前边，几个规制线索，现在窗口看不中。清真局给中华民族军团部队都西点不足，有做干部前的，团长清真去西进给女了西处的，清军组军团，每日团结夜团组队两节顶色七八团，西进去归团，西进归队当地，他们正爱团归队爱来给南水杀队团，开队当呢，清军去每日团结夜团组队了团建就为来团别位的。
3: 青路吃点吃炸糖，接青食不消，最细碎娃，老鼠药上，崩卡子更尖啊！他们前吃些吃的，青军读书西林图，俺为吃不吃不糖，糖厂给吃西林图，偏不调味麻娃托把滚的，每日开个盲草糖，酿土对不糖，酿土青路西些种娃，偏村酿来吃不接了，滚土滚的当我糖，每日吞这去，早晚点不足吧，每日开个盲草给，每次俺十多顿娃接钱呢，每日吞这样吞足对来吞了，青军西进去偏这团把滚的当多。
2: 新州林街，中国熊南日熊连坐机，热带雨色出来，今天熊南南昌街明度用炸车多，下面铁管去南屯西车，一些杨家男的很给从我追那个人。
1: 你前日中国熊南日熊连坐机，记录你到你去资助了，今天熊南南昌街明度七十五岁用炸七八趟，该用的去南昌街塘十九岁村民端拿出月经牛肉汤，给南昌新前熊南舅妈装饰熊南街开工日期，我送你一百只。 平壤县长土城熊南七下皮街摊拆断金松店内，凝脂大姜店内塔。平壤县长凝脂熊南七下皮街摊拆断金松店内街，街南。 시니 지게 처입네 척주 파르키 름톰타 게람 숨지게 닝진네 척주 파르키 름톰 젠딘 숑람라 리슈 체바티 므튠톰네 밍튠나 추샤 사고베시도 제발신나 게람 시니 지게 처입네 척주 파르키 름톰타 게람 숨지게 닝진네 척주 파르키 름톰네 닝주 장부 규도네신 닝지 젠종 톤톤라 핀츠 제투치세 숑람 조시제 게람 시니 지게 Ningla Torim Shulam Gachin Tong Yangbata, Ningju Zangbu Choronta, Damre Zenjong Kuji Duchesa Nyuji Tiri, Gelam Sumji Geni, Zemlin Rimbe Zenjong Lam Chenshi Yimbe Chane, Te Gugi Riju Nasumta, Chongzo, Zenjong Dibuso Rimki Nesin, Kanjita, Chu, Shinta, Kaju Dimbe Yugo Sazi, Mulamu Kudune Yupshe.
2: Single Mugang Penjong Yelang Ugangi, Mubu Hajang, Gor Tongjur Yedong Legi, Penjong the Yamdo, Puze Tobe, Pieti Lamburgu.
3: 中国新变女歌平种演了女歌新中林给天地生给了滚队滚种里在那了这支学院能听恰在人别前女中学生不应来前地总之经过能听自治王炸了他是不是请过能听不算这么多了日平给学店家过了平种龙七年七年后平给龙七年他的龙七六七年学院
4: 다샤망에 치다가 난생 니버디 고랑 오드두두슈 치다 난생 니베글로야 딘데 숨을 갑장려야 치다도 잠배양라 취버주바 숨을 대야 치다 숨을 치다 수주든다 난생기 이와 집에 된다로 와라 다리 대양한도 치다 세대 터도 딘데 지는 거지 나나야 군매로성게 망불 쳐네 찍 친이기 로스까지 시에버디래야 치다 증문지 나나 야구 여부다 경제 가져서는 콩라야 치다 낭세 당부 시에베급라 나도 진짜 송스므로 와 강라 연대한 추앙화에 군주가 틀라 차채로 숨으지 디급라야 이나 지르군주 숨으로 취벌지 다이네 다리대야 이나 치다도 잠배양을 취벌지 그래서 나도 우리 송스므는 신 잠배양디 가져서는 산재 탐재기 키노기 오직도 두배 등이 지연지 레스 우리 취벌로 와라 제장 산재 임무들 뇌임 와 산재 임구지 제장 공도 지라낭스 당부 시에베걸로 군조숨으로 질 최바 세디 급기 남아야이나 잠배양 태양 다 리기문의 시에베는 산재 군조 인장 디체를 추열 은디 다리대 치다기 미수 로스 이와지제 되니 시럽길 하 잠배양들로 최벌치기 인스 딘대숨으로
5: 现在那么做公共上当代天朗村新新八天的平种龙井年轻列公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种六的前面给人七木瓦七零多几拉年培给大锤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新南月秀
4: 치다도 잠배양을 취벌 주버 시베 민딘데 쇠고에게 다 경제라티 딘데지로 툭샤성도 자나나야 강기 자양군송바 잠배양을 차채로 시베 치강니부들이야 다 아주 모두지 체비나 당부대 강아 강세디 강아 강세디 공기 낭세 당부나는 모두 체사바 능신 강아 강디 찌르 치다로 주버래 아 가기구 기사 기디 가르 때문에 봐서는 집어보세요도 주고래. 다체나 집어보세요 유나 강기 자양군숭바세요 자양군숭바세요 지추도 시에버리데 지강이버디 겁라 잠배양라 차체로 숭 숭어보디나 잠배양인버디 땜배인장 지레 얘는 치다도 잠배양디 무슨어 체버리 디급기 자양디를 야이나 캐버츠 집어소수나라야 대주 당 뒤주 미지구들도 아 미지구들도 빼나 대대전주 등로라가 그경문지 나무로 봤으나 어 양세니수 이외 양코나래야 문지체 대신 낭샤 다양 무디칭지 이내래 시두시에론 이내래 딘대나라야 이나 더 미지구지 대여래 디카르스나 다양 주벌야 문지 낭제 대낭샤 나래 체베네 디낭래야 무디칭지구 공부 이내래 양면의 수두 공부 이내래 다양 주벌 꿀래야 문진나나 야구 매러서 gyumze kharasa na jambayang di kinrab gi lhajiri kinrab chile tene yang suwa alajang rwa jikdien gi dayang juba molu ba maula toba meba jiri nipad kharasa na kinrab gi gyu tila tene sheja tata maul chiba layang toba meba jiri chezang di chua na nga zu samlutang 27 yin na yini nga zu dayang shiba di dayang juba gun layang ngunzi chen na yagun meto sengi 강기 다양군송바 잠배양라 차체로 시베 지강 이부딩 아주 된 두바 있나 와라 다 당부딘데로 와라 다양 통마

0: sungbe chiba bo kanki, chiba kanki se lopje ji chule xie. Dine shamdaga, jambe yang si sungje ji tine, chida jambe yang ngwe sungne, dine jambe yang la yae no gusung kubwe cha cewam chubar cheto sungbar wala. Jezang, niba chida du jambe yang la chubar chubar xieba di, cikang nibu di gola nga zung odo yishu zem dinde xia. Dan nangse sungbe galo ya dinde sungbore, gobe wang ki dekshi wala chubar chubar sungbore. Di cikang di, xiamna nga zung odo yishu ala. Da kapjang di nala ya gobe wang ki dekshi wala chubar chubar sungbore. Gobe chi yore, da, gobe chi. Tare de xie ki gobe di karese na, chiru ba nam jesu sungwe chiru yis, kepa tsui deshe dindesu kyunguri, ala. Chiriba nam jesu sungwe chiri yin seki geze di tundada karasana jesu sungwa dire, da gaza jesu sungwa dire. Jesu sungwa se di karik xie guarasana tokji donwa dobuli ya ngunzi chebri. Sangwe kense de, geze yinne de, yigizi yinne de, gedan yigili ya yinna terimdan daga nashingi uju, daga nashingi churuk dubde yiwaso yoma de. Mewe songzang, chiruba nam jesu sungwe ledu wala chiruba hala ya yina chubar cheba dire. Tadi nga zo tari sheki goba dire. Nga zo chiru ki dubde dulu nangshin sheba yina, ta nangwa sanyebe dubda we nguwene she na gunjo sumse di yina yongsu ke limba dire. Ta chiruba ji yina ni o gunjo sum ke me limba. Yangma na gyamru tele sakwe gyamru shen yo bali ya. Kelima dile ya ina chiruba, chiruba shiwe. Ta nama sanjebe ya ina gunjo sumse di kelima wala. Ta chiruba shiwe di, kandere, gunjo sum ke melembe toa ne todung ti membe, ta gyamdu shen yuwa kelima dile ya ina chiruba shiwe. Chitang nangu dubde yuwa jibe tole ya nga zo ceshi jiwa la. Kandere sum resa na, chinang dubda gyamdu jiz. Tugun shelu di yuwar wala. Chetan gyamru di gunjo sum kele dan, yangma na gunjo sum mayinbe gyamru shenshi yubar kele malin te, dine chitan nang ki dhubda di yuwa chibir. Dine sumdu dana tari karasana, gobe wangi dakshi wala chea chelo shibe gobe di karasana, chiruba nam jesu sumwe, gobe di rube chedo da chiruba ya. Chirubai lala chubar chubar dile yae na guayba wangi dakshi wala chubar chubar asum. Dakshi waa asum re. Dakshi waa asum ya di da dakshi waa shiba di la shiki yinba me me gub re. La di da la yinba ma tse la diyan. Chirubai la shiki yinba da halam ganzu togwa chima gub jire. Chetang di gabi dakshi waa shiba di ka jigi dribe na la chirubai la wangjuk chimbo dabu da. Kajigene kyeomju, kajigene changbalo ngunzi cheje, jeshe gyeombe da pe mamudu ala. Dije kangungshigi wangdu damene ngare debene gyo yo mara esenge. Gyeomze kareresena wangju inere, changba inere, kyeomju inere, sa diirigi kareresena chirube yongso kye lembe sa cha chiodinde inbala ngunzi chigwale. Ta ine, 나도 참스남기 흉낭아야에는 7분 60접시 세지 시에버리 7분 60접시 뒤낭네 이게 7분이나 하원주 침무 임발을 시에요래 시에유당 대당 곧 뒤에 나도 다리디 너 떡시와 시에버디 하원주 침무 더블리야 무지 전에 대회장 야구 여부다 승 다 제발 가지긴 낭라 니 시에베 떡시와디 제네시 소라야 무지 체제 대시 겸바 요르데 디페지 다다 대기 말에 금제 가르레스나 다리 치르바 남 제수 숭어의 고바디 두베 체도 인자 제네시 더부이나 나도 남마산제게 하지 인벌 무지 단 대시 치고와레 제자 치르바 남 제수 숭어의 고바디 두금 매자 제네시 더블야이나 무지 단 대시 나나 다다 대가 아이는 섬섬제 아샤마 가서 치강 뒤에 나와 유배 가서 치디 당 된디에 가서 어디지 쉬군다라 뒤나네 강스 숨어래 가서 리젠 공면 나와 슈브능신 강디 지도 치다라 주버래 기사 기디에 치바보세도 주버래 다 치다도 수업 문제 치고 와서나 다 대시와는 문제 치고 와래 강기 민시 원수와 덕시와라 차차로 오시베 민시스도 갈라 민시 디토레 양문지 방 시조 미팅버도 베나마도 저드린지 튼루라게 송야게 대진 다양 시바디 양문지 나송아라 다 다리 나도 민시 시바디 제시에다 문지 치베 규림 나라 야 디거기 민시 시바디 저드린지 튼루라게 되네 세질로 코나모데 고와양 지그레 금제카데스나 공을 다양 시바디 양문지 치베 왕키 대당 충배 치도 세지도 되네 마고 까메 중어래 너무 안저 민시세디기 텅에디 고마타 그 고자디 낭대 주어라 민시시바디 고세 유디 슉치무 시버래 슉치무 시버래 빼나 차샤 알아 간에 에파그 세지 숨주 탐발라야 이는 안저 뒤균 시에루직래야 민시 숨주 스그르와라 양 세지 숨주 탐배 낭네 민시 이거 남기 제수 주배 진주 이기 주 충신배 항마 민시 이기 코너인배 이기 뉴스 탐바지 여러발라 이기 뉴스 탐바디게레 양 민시 쓰기래 제장 민시 세디 세지 숨주로 코고배 내딘데 여리 양 세지 숨주 탐배 낭네 진주 이기 주 충신배 항마 뉴스 탐바디레 냥 민시 민시 쓰셔로디 여래 알 나서 이와 체디 개침보래 다리 대가서 민시 세디 나서 양세 니스 치외 되니 세지 숨주 탐발라 양 더디든지 튼주라기 공부는 신천 문진 나나 아래 되나 대지 견대서 허유베스나도 체자 다리 디 민시 디 민진이기 좀시 규베 양세 니가라 고알랑이나 마태바 매밤 중재도 제발 레샤 섬기 중재 카데스나 아주 자원나는 딘데지 샴데 레그레 알라 민지 주바 군지 시 이게 조아시에 발 차세죠 담자원나네 제자 송디 토네 카르체브레스나 민지 주바 군지 시디 이게 임바 타 이게 임바디 세월발라 다디 이게 이나 이게 이나 양탕 세진이 수 두버발라 두버레 제자 다디 디급기 민시디 나도 양생이가 코비나 교육해 아윤 섬섬데 알 교육해 아윤 섬섬데 다 자원하는 양 원시부지 주무래 어 원시부 원시부디 다 주기 캐바르 봐 니르 말에 어 원원의 시부디 세기 둔다딘데지 원배 치도 그 주기 캐바르 말에 강이부디 남두디게 두여쟁 아주 못해 주시부나 강키 민탕치 주바소 군지 시교에 양당 세지기 이기 원도 숭바를 차고에 떡시와대 되네 사원주 침벌라 최발 차오스 딘데지 대시에 채나 견 아인나 섬섬리 알 다시한나 양아도 치다기 낭스 시바 낭스 시바 디거로야 딘데 숭바래 진소에 치리 캐바 지탕 치다라 최발 최발 숭세 진소와 진소와서도 가르시오래 거진 제와 거진 서바 양만은 거진 서바 딘데가 된다래 야이나 진소와 체벌 진소의 체도 아 개바지타 개바치다래 야이나 체벌죠 개바지시베 지디 가르코브래서나 급디급기다 개바유드조도 시오르와라 다디 치다디 가르시오래서나 투미르니래야 티더부 yundan loba zayajin gudin jiawar kawai tini lama tamsi lijin la sogwa dagano shi larikbe singil la sogwa la shiwari. Shibagabla ya zawala cikang dindajin nisungwari debjor le zay kenam tang lama layang cha chayne si cikang dindajin nidemari tamude dindajin chungwari debjor se chungwari. Alangyele ya nga tu debjor shibadi dradyongol ya ngodaj chungda Dib say di sadabda dadung dibha dibri. Dib say di tundadi karasinan dhuwa bai tundadi. Ongo karada dhanaru dhuwa kasa dhuwa. Dhuwa yigi rogba dinde jawa. Da jorni pinzu jigba dinde li shibri. Chazan di yigdogi karasinan kodun dhamba di diri. Da diigabla ya chungwe dib jor say di ngare dibi na koja chung chizamri. Tangbada kagya kocho warasinan ngandu ringye chungwa ngaya yagyadu sungwe Debjor rikpa sayaji wala, di tsui yore. Debjor rikpa shibe rikpa di kandaji resna, samzida gaya gitoa na, 다 이길이 야 소지 소미기 남샤이 이길이 소지한테 코바샤브스나 지와 당 소미도 코바샤오르스나 양월 제제 이기 편주 뎁진 조에 직바직래 야이나 만조진의 추원 내 야제도 송에 뎁조진의 세디 시버레 타이네 다리 대시에게 뎁조디 진의 추원 내 야제도 송에 뎁조 직바장도 뭐체 디밍게 가르스나 가도 다리바 탕냥알로 속바 뉴유바지로 문지체나 근데 야구 요데 대표 레버제베 케바남탕 당은 신기 라마라양 차세네 숨으세 라마세베티 라마시바디 레자케나리아 구루 숨으세 구루 시바디 튼다디 가르스는 지외 튼데르 가르치와 대해서는 연댕기 지워 딜레야 코아데 다디 튕규 낭제 얘는 튕규걸로 야이네 라마시 주 균낭바지 대표 레제 캐남당 라마라양 차체네 다타마타마데 대야 나서 내지 충분히 이나 학제기 참조 학제기 누버드머리 전다 가르시오가래 최벌 주배 차와디 체네 다 차와 침을로 좋아드래 차와 침을 가져서나 샤마시에기 나도 잠바 탐져드래 지간디니 그 튼디 아주 뉴버이나 딘데지지 아 이게 대표로 레바 제베 케버지 탕 치다도 투미니랑 테더뷰 차와 제베 양만나 테더뷰 윤디엔 로버 제베 되네 라마 무슨 구베 최벌 제도 튼다 디데머 홍도 시에베 치다 그 낭스 시부딜레야이나 슝지 연라도 최벌 제바스 지 민장디 딘데시 따브레 디게레야이나 아주 낭세 시부데레야이나 최버주버스그제 최버주버라 얘는 거바당 군제 요아레 아 거바당 군제 요아레 다 거바당 군제 가르 시에그레스나 두두라지 슈베나 네가 당 터두기 되든 투마 루베체도 인숭버세 최버주베 거바당 군제 시에베 걸라 야채 르바 시베 차베 디나레 가서 셰면 딘데 주어발라 스남 너미 테딩 등에 틈제세 스남 덴데 미 사마남장 룹 수송어레 최벌 접이나 페유 가르아르스나 다 추루기 둘루 타네 셰베이나 스남 남바르 멤버 용예라 소바 디 강레 테동 어 등에 유바 틈제 등에 메벌 교아 스남 덴베 미 덴네 스마 강스마디 근데 지신 두 번서 이게 편유유 봐라 시에요를 봐라 다시한번에 가르스나 니바 잠을 담자고 걸어야 했나 모두 지친다 자완한데 숨어래 러버군지 시 진진 리지 마와남기 교 민직 죄버군지 시 이기 좋아 시에바 차 숨어래 지간 시부들이야 잠을 담자왔어 잠을 담자와 인데 중대 가려서나 이기 좋아 시에발차 송송할 타마타마의 시간디 어 이기 좋아 시에게 인수물해 세브라 시에비나 표 이기 좋아 땜베 땜주 딘데 시에바 암 양만한 짬발 주부에 레라 주고 인다 캐랑베 텐다지 제장 지강 시부들라 짬발 탐자와 시에비 러버군지 시진지 리지 마원남기 교 명제 주버군지 시 이기 좋아 시에발차 시에 지강 시부들라 짬발 탐자와 시그유나 남배토하네 주미자와 난딘데 숨으래 규직당 신이 폐주당의 대남을 규직 신이 러버군지 시 리지마와 남기 규 민주주버군지 시 송제 규직당 신이당 도아제 짬발 탐자와 거버디 대남을 디나와 시에베 규탕 시디 다리 대야이는 전다 찌르 갸드 맹외 체도 로 신이기 팔라야이는 규직 자제 민 갸드 맹외 체버스 지강 시부디 뒤쟁 아주 모데지 슈베이나 낭바산게기 러버숨세 조르발라 추림기 러바 띵기징기 러바 시럽기 러버시바 더부 마워치베 규 이그레 숨버세 치르베 테네 릭지 넘시세 주발라 춘진 시송 녜쥬 녜쥬 라석베 치르베 릭진 넘신 마월시베 규디에 가려서나 이글레 숨어제 다치리 이글레 명충어제 명레 칠충어제 칠레니 죄바 충어제 죄바 때네 땐제 친이 버디게 땐그 전다 강이 버텐남니는 땐구어제 Teta mawar chebe gyu yinne re, shi yinne re, tsangma loa yinna yigi re. Sabra chi shebe yinna yigi loba sumi yinne re, rikji namshi yinne re, tsangma loa kare. Yigi chinu le tene, tene tuandige se gu go re. Che zang, tsambar tamjawa shebe tuandige she jen. Zo kare sana, pyo ki yigi zhuluk tenbe, tenju dinde shi, tsambar chigi si sun je, zomdi tar chimba yunga che. Shebe rwa la. Da gongi nangdui nanglange, shungji yanglado chobar jujing zambar tamjawa shiba din nangne, chobar jubba tang, zambar tamjawa gola yae ne, durdu tane, deshe, shu tasu.
1: Tandani, bijin ki chuzi jubdun dakdaji.
2: Kama nge sengur.
3: Sengenam so gong kham san, siam le dian ne gamung yin sengkyu nye juan shukin. Lo tuyun jang zemmin gu chun ne, lo gya kuwar chen su shuwe cao qin. Tiri nga chui chiu si ju bie to, mi mang cao kang qe mor se bian ngang cao bata. Zhong kong zhoyang ki ji gyeb shu ji, gye kub ki zhu si, zhoyang mowi ki zhu si, Xi Jinping, cao qin le pepe ma se, song xie ke qian nang to. Zhong kong chen dang ki pui chung dang yun, yu ring nyam se tek bie, lak sam nam ta ki kong chen jing lu ki top zimba. Pyudu chungwe jor mei che rimki sarjib kechen ta, chepsi kechen, dang tang ge kubki keba uchi. Zhongku kongchen dang ki gub ju shiba ta, jiongbe zhongyang chepsi juki gyunle uyu. Ge si jikyab kan ki tingye si lun, zhu rongji yi gudong. Sanyi bi jintu xiongbyo che gyu yinba ta, lo tuyun zhu rongji le chen su shuchi. Sanyi ge se namdi gomu ta, xinghua gomu, mi mang cao kan qe mu. Qian zhi bu, tie qin xin qin ta rang kyo qiu, tie dao chong yer jie ki deng wu ta, si xiu ni yu. Xiangang mixe si jing kui, ome mixe si jing kui, tang cham ga gu ka. Qi jiu chu ke, qi ge tu jian dui zhong kui xiong cao kan jie ki, ge tar qie ge bom ni, niang yin xu tu. Sar gu bi jim zhu ge jin bu ni, xin dao qi bar xin han. Di lu lo dui tu, ge yong chong sip xiong lam ki, dian jia gu nor tie, meng wu gor tong gu, qi dong xip ge xip ju xie sum dan ni. Chong sip ge xiong lam, jie li qi sum tan cheng qiong xi, sar jun ga ge dan di. Lian bu xi dian ki, chong sip xiong lam, bu ta kong bie yong gu, kum dap dian bu xi bu gu, gui di dan yub zhe. Ji ci jiong ni, sar gu bi zhong gu ge kub jiang lam cao bu zhe yu gong si ni, xin dao qi bar xin han. Di lu qin tu, jiang lam xin bi, zhu xiu gu gu kang li gong qi, dao tang bu ni dun bie par. Ge yong ki jiang lam to, zhu bu mei ting tong gu ni sab ge, ge jen qi bu ti. Tui zong gu li gia zi xi tang cheng qiong qi par ni, lu gu ki san du lar yang du yub zhe. Eri si jin ta lam pu, ke si ji lam yin jor to, zong yi bi ni. Ge song bu, eri tang hen gu niam zhe mak tun, nang jiong gu zhao chun qi xin. Mang qi wu eri dong gu bi, nang jiong gu xi kun, qiong tu dong gu lang qi dun yu qi qi tu. 韩国四兄弟见到九年半，当届乌云天康行走呢。日本的老年委民政委员陆团民被拆迁修修给九年打地去建库的，用他讲，民望小官同居集团成熊阿三打地同居一阵。而这四兄弟从团西区店铺买卖修建货，前面起来去，第六老队图，而且铁杆马子东西，做了同居二十三千多。开始改革亏空给来吃点呢，改革转为苦肉三米七八零四当他。 李老师说：“人家月饼我也说了，努力当中吃的这边，搞个周围团员通通清闲。”第六老队头让兄弟女个三百两块糖，李老师为女团在前去这边团在三百松，七十多七十七十七八糖，全当国统军人糖吃着三百多团结七十多七八糖，推送过来，加起出去日皮糖，成熊阿盘呢，苏联人糖头一团在，一些也后面出不了七十多团结不进。 第六寸头，让兄弟忙年起来穷着了，我在隔壁去修七十多天，我在接触连锁当他，滚片我在团结，平时操作当所以吃的不同的，我在从业苦肉，军队连锁单位，忙年起来穷着去，从不来七百平修七十七块钱，记得我被邓秀牌，叫人去忙年起来去我平糖厂，国统局团结出去日记来给月钱。
4: 你们连他，他个长街去，这样去开店团里排队同居明天，赶上所被开店他，甚至跟送所给做的那团火车出逃，长城团里快接连团去现实十月节，长街的这样，你当女司机了，七女司出趟送到呢，你当女生了，七送七所去趟你当牌，忙头请去呗，怕是也接着接趟成熊出行不趟，团里去忙去，军团点头请呢，这样去开店团里去，长些不巧有呢，他给住脚团建下去呗。
3: 你头，抢到长街边把上，就在操办。三队团吃不顿钱被路卡，大爹拉少些不，平常人呢就在团前，给送别他吃不顿钱不进。路卡头，大爹认为路够他，人呢走卷头前呢，温馨光去拍头，绝不他，吃点那啷，忙得交给不拍头，绝不少给路够等脚他钱呢，路去生气去，谈场送他，我祝他摊儿，平常大用钱不接去，大爹人都够在接他呢，我把钱给不进。
4: 你等你说出来，跟你别宁拆皮鞋三桥人来推测，这才叫你去逛逛，逛不几年，皮鞋汤前头过操心。
3: Sayung

생겨나면서 디랭길에 세난 구별 행계초로 아직 하며 중럽 루규탄 텐제기 세제소 모두 지금인데 아직 하며 중럽 루규탄 텐제기 세제소기 권리 제일 경왕기 체리탄 안철롱 텐길에 생카탄 지소 년주로 카기토 망보 중외 생긴 초보남보츠 긴세인배 달래 괴배 제식 대답 마조바라 생긴 초보남보츠탄 편도 대가를 아직 하며 누가르기 처충무역인 낭편도 유족돼 패배 체계권이 함유 접종기 등교기 중앙원의 고속대 링제규.

세계나무소 대견 퇴진 카기급 벽의 유롱카탕 개발투 노블링거 소수 함유 차변 700급소 매망부 아버니 차변 체육의 도라를 패대 뇌사 야보식 송리 년직신 생무 야보식 식수의 유범마세 차변 추 차변 난키 정리기 가외 민의 식툰세 인춘이 차변상토양 마피바레 세쇼구유라 차변부 추 차기를 레베토 남타른 년부탕 지부식 당리 생무외 인원초세 Semuangasheni, Chapun Jukde, Kimdolemne, Gongmo Simche Nanduya, Namtarki Gurku Tien Nalanjani, Shene Langlang to Domaso, Pergi Azil Hamuru, Gamun Nankini, Nani Tapar, Machebar, Shindu Mapu. Tugun Hamu Chapun Kagi, Gopsuya, Nasu Shubatang, Chapshungan Nang, Tula Gunga Tesa, Mebanamki, Chapshungan Nang, Tula Gunga Serbe, Gengun Sun Jamdo Gorsin Shula. 超雄给能推了军额十八寸先把错了超雄起云额了做么日一顿给塞线那么谈当局给穷人所送个月边他们有什么谁就是该样超雄给能推马前把那么了你们下我得被落地用途第二天他们有什么人路一样学呢超雄抗议把天能推了军额月边托年而且他们有超雄把村两个给栽了谁就体验别 Tomar, Chapshung and Nang Tula Yung and Nung Juni, Shindu Ke Chishin. Kebartu, Tamuru Gamu Yubi, Shungi number two, Shanki Mudu Nawi, Dam Bashila Nibazam Mayimbara, Matarian, Nam Targi, Mayikam, Mazum Mula, Lenjik Siguti, Shindu Ke Chimbushi, Sangbutu. Halla 루가르베 남타르 세계베 차담 속이 냠구 용소 창베 차제 티다르 세세 다수 케기 벽이 아진 하면 되거든 니니 대응 오메 미에 너베 가든 시긴 바또 도브지 승부도

생겨나면서 단다 키난베 생신반디니 변종농 천년 천리 공 표계 농천 리제부 리제가 최초티 시베리 전시 만에 팅디리 생기 종지탕 조종 슝켄 체르이라 대령길의 세낭 그베 생조 소탕 현도 아직 하면 되갈기 처숑 무역의 낭 현도 지역에 배배 체계 권이 하면 처숑기 당규기 중립 모서전 열두식 내원 탕자 낭튼티다고르키 나베주도조베 아제함의 차둔키 제법 댕게츠 셀년도 무료인배 권키 년교왕보 렌징디 초수대규 여와슈인라

담 냐바케라쇼 니무사다 지제 나다니 체제정에 따와자와당 허저 개외 산자 냐바디 로케앙알라 직베 자시쇼 초디 로케 외베 겸뉴사 겸뉴스나 외베 케니 담 쯧쯧

0: 제남처 참대레드 디링안츠 초에 람로시베 리체난 꾸지슈베낭 튠창무슈스미
1: 땡디레젠기 시피 친구낭켄 부산점주라다 나왕뜻지라 좀지다 이규낭켄 남주라시 현재네 뒤도동안 줄리젠 셈버 닝위네 그진치슈기 나버린게 슈덴자
0: 땡게 슈덴자고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피로니 다 쓰임 받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도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때모 시로나.
4: 기랑 뜨니 들이시네.

공중 서탄 샘플이 예쁜 감상탄의 기나치 고추루양 최니 생구수부디니 대개 농진기 순가치랑균의 단신배 감숨주 개삼의 돌리천시 만인을 긴시 리천적인 쇼케 아시안지히 공중 서 먼저 야싱기 예수디 팀제 체제 죽동격조 동아 제장 저거 신전체 열생 코리아 구별 70 대 이내에 人民的 生存起心力 주충이些起啦 양은做起 当了第三个苏昌的 만나서서서 럭중기여지의 처리치아이니시 타내신기 럭구의 처리치아이니리 창민태리야 서서 나부구유지의 티나슈토비약자와히 지나 디링키 먼저 계산해달리 채널 찾아비는 지중가 재탄 남아리쯔스니 낭첸카니 처리슈히 원래 접은 중체 지중가 재시대 낭첸디 지나요.

기랭키 나마릭스 집에 낭첸 도모튜도 안치 렌충 캄키 원자르치웨 낭스윌러 귤렌스 나가대도 정중 캄키 모차르 군대 시비 테티낭 튠 모두 조히 접신 준서 쇼퍼 어부 님을 라키 접신 준서 당냠토 야 랑부타 고모 숨 다와 라키 참자 딘빈 알레 접신 준서 니토 유와 딘데바 감 춘중키 접신 준서 야 제모 지신 믹좀 게고시 참지 자루 징위 제마 가마 투어 주징키 콩키 이완 초비 자루 응원 치버서 지그여자 지딩 칸디 모자 친부 컨제 마도에 기난스 디게 센베 제리아 지딩 칸디 귤은 티웨 마고 친두기 섬로 비샤시 제자 하난 칸 친부 치 점링키 모살러 도시지 나가피도

0: Olia, ni si kunjung xia ge zhe long guo mian ki, luo zhen de xue bei ba.
1: Oh oh.
0: Bo la de si da. Luo zhen di li de.
1: Ge ge li
0: si da de.
1: An le bu ran ge la duo ka ban na de bei.
0: Oh, da ran. Oh. Di nan ge la su yan deng xi kong ge, luo zhen nan long zhong xin de bei.
1: Oh oh.
0: Ba ya wo, zhe jiang bei bei de. Ni si cha zang zhong da ma zhe.
1: Si.
0: De dou yin ne, ci yi ne le ren ru dang duo shi jie.
1: Ci ren ru dang duo shi. Oh oh.
0: 제자니엣롭주디제비바다이나메큰사고야민도볼라로보데보시자도시진제볼라데다데스나다데다저니앙다데키랑가직시르다로로뷰디나게자브바아나퍼블레난다그레오라지드디컨제스쇼레에지니디데르규무지에메보랑가꾸징아로꾸시다 디메베 아르위마스치 어 아르위마스 파시르다 남사디나로데제 퍼블레찬타그레 티 니하고무도 푸꾸치 보랑가가로꾸시다 응고 디스볼라 다키랑데스이다 어 제바네키랑기 어 치제짐도에 디마 넴버바 디나리아 롭젠디게 테가신타그레
1: 아레
0: 데볼라 어 저놈 고면짐도에 장베급리야 녜바도이나 셈띵데 테브나라
2: 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1: 제 모랑기 니카르사 착시 제 메데 사우마리라 맹가레 쪽마르도
2: 오지 보디니 가르스 거래다
1: 어
2: 메마셉 제 맹가리아 딱제 제가 멋진 비나 옛나저디 도르 쪽마르베 오라니 나 쉬고 있겠구요베
1: 시 모라니 녜디 제스메 대시다 녜랄시오 디링아 지리나 륜조치디 보지토죠
2: 어
1: 부딩아 네시 군좀 토베 저론 고미아디 제중 어주 제중아
2: 아네
1: 어 부딩인제
0: 보고라니마 나서 집으시라 하유스기
1: 매 망고서 그 유메자 어 디네 저론 고미아디 제기 롭존디 제베지라 아 네시디 베트 상자 친수스기도 와
2: 오지
1: 제자 디리네 몽라니게 내시군 좀 써야기 전론 검자디 야호제 제비기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다 우리 전도 부디 대부치 우리 쓰도 안모
2: 어찌보
1: 아
2: 다딘 저기 편바 유나도 나라니게 대부치제 야호제 장도 아
1: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얼른 얘기하라게 또 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르사 어디 로센리스 포즈네 어 이다 뭐
3: 저런 권장기 로센 센시 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디 만즈
1: 오야 꿈 어이 오 두스
2: 지
1: 어 글리 글리 말레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수구도 와게라 뭐 어 두스다 아, 도스.
2: 도스를 왜 봐?
1: 대부치 오르다. 뭐 대부치 쇼.
2: 요요요.
1: 샌딩네. 내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2: 요. 아로스. 아로. 뭐.
1: 아.
2: 뭐가 고유관이래.
1: 아직 이쯤 말이 뭐라 흘렀지. 어 글리치 아. 아직 이쯤 말이지. 어. 뭐가 아니데. 대라게 디스도. 고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시도 뒤지 않도 야 항상 어디 고민다 계속 말해 계속 말해
2: 고야민도 뽕 나지 이봐지 야
1: 어디 지시
3: 고유 고금이
1: 어찌 뭐 뭐랑 가르쳐서 어찌 뭐 템퍼스에 다지 어찌 다 얘 뭐 어디 가르쳐 그래 뱃사서 어찌
4: Bola.
5: Amjila. 드림몰라 튜돌이야 민간계 토만도 내수심을 하죠지
1: 아, 장문소년 아시기 蒙得了一记擦擦街能没说了老子这种钱是我们记得拖欠呢答应了九八年蒙住个铁被困了几个面了
5: 俺去蒙得了个家堂
0: 接着了一起难过
4: 俺去蒙得了个家堂
2: 接着了一起难过

0: 생남초 참대례드 드링기인 천재낭세 주민낭 규지 시비에 낭된 창모 시신비인
1: 텐디리 쟁키 십시 천군낭케 부산 좀둘라탕 어든지라탕 좀지탕 이유낭케 논좀라지 남링게 내양 줄리 전세신낭 와닝 타분에 도전나 쇼인 텐게 시대자고
0: 남링게 슈대자고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제 이마세요.
0: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3: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 레워지지 지지지.
4: 단단히 비진키 추준이 슈딱다지.
5: 本种龙青年轻的问题，覆盖龙青年。他的本种生活两大的前书记。本种龙青年轻的问题，覆盖龙青年。他的本种生活两大的前书记。三个人的公共上，这里呢，本多的每次我谈，真的也每次也决定。
6: 热身大话是。
5: 听听的先呐，修脚两天送你，我去我二别蹦极，三条边角不打空别走回，我去去组队去接别，去这里先哈。让兄弟三队开点新招黑去，拉在各角塔，身上设备塔，开不得，从你起步设备少天了，出门前我先他们嘿，新招天嘞，比不你点轻微过了修脚塔。让兄弟，绿色人做个不皮不打，每日的水军绿色人做个不出白，去接塔，别的没嘛。
6: 每日绿色绿色，各种保留时间那么长，真都是出不起白活。
5: 开始从今儿城管区去接团那边猎鬼，忙操起，赶来车都塞回锅。你到女士这里，你的团里的参赛准备大众新主冲动。

0: 라치 비낭 센티 시시나쇼
1: 조니에 치그 냠뇽타 비초 디부디니에 치자 세보치
2: 생교로 군대 군총리 생기 决定 作为 치자 낭세
3: 센조 링게 팅디 决定 作为 치자 시베 낭세 낭물라 넘버 초로 랑종기 산에 카 탄디 진카키 주출릭 돈탄 튕귤을 틈지네 부치베 림비 지링 니추바 고제토 퓨메기 돕슈 지두지 모차기 작단 럽도 체르시 코비시 닌준슈고인
0: 녀르셰신 랑쵸총 등위 급주비 주중아르위 리동 한 퇴줄레 탐지 네보 체베레게 구디 시송 랑쵸총 퓨메 냠제 힌조키 체주의 등록 한 뻬냠 등록 타지도 메바르스요네 숑든 강내 된디 탑사 항부로 규카라 무줍기 주줄레 되네 망키 내주 독십탕 망키 심제시와 망르 초기 템바제제디 퓨미 탕 지베레 등카 퇴주 14탕 편제 퇴바라 구디 당 유시
3: 심슈 지지키 야치 퓨메기 니치디 양람 사바르게바 롱아친 주시베진 퍼랑견존 퓨메 냠질 헨조기 링원 추다 시르무르레 학베 도시 라린 띵서다데 로리 칭리 냠도 준바라 퓨메기 도슈 계수 뷰웨 원긴 싱조 치고 딘디 비오마세 탑사 당베 퓨메레미 고요고타 리구라 탐보르미네 미심 조와 치베 제견 셰슈 딱도 주바타 렌구앙 콘츠로 니자 치바타 심쿠르 셰슈 제체디 Rigui Din Song Tang, Gaja Mibara Ligi Bukinzu, Gwinki Do Tuba Tang, Zigur Tuba, Cham Gyong Tuba Jie Chebji. Nyamse Tik Tube, Ju Ju Ti, Lene Din Song Chibe, Tene Wumba Mase, Mangla Ligi Buwe, Tome Samdun Din Song Chibe, Tene Gyang Wun Xin Yu. Nuk Ju Lopsu, Tapsa Tangburo, Rangyong Jongi, Sungge, Tamawe, Bima, Zirin Hamu, Lo Sumju Soji Girin, Nienji Dara, Kang Jongi, Mixe Lopsu Ligi Buwadi. Ngangyu Rinbu Tang, Ju Ju Dindi La Dine. 出过米色铁的电堂啊擦龙用完了松江切坦清明日出过擦龙用完其人自然他们又托到盘松土恩哥人不谈西部草部接心抢完街云空街连内托连个电地主把谈西部这里团托到内内给主心连内电送前年罗松就所记松人空气出过日日心人气军道穷内擦龙穷完了帮不切把谈接当起连内电送了电内罗松雷团被跟着他 铁布库连村把切业就去做共军队定时的动画谈别碰军队给读书记住这些让军军平面念这天作业我们团给别村了点呢就去连锁动画的那车谈米被读书了点呢来团团给了那车他用业我们团别村顶团组队谈行队切别来团军队表示 你为了写人让军军平面念这天作业让军军给宋杰他妈入为别骂你许他宋杰他妈我出去他妈为念的批就平面给西北连的给他批就平面切切就给文团念的给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他秋秋卷谈见他平面的主角当把
0: 최고 한강의 심지 리고젤의 미디 퓨메키 축조르키 럼부 등와라 튕긴 자료와 하사 총지를 청관추 조편 링키 총강 낭토 리급 배수인 염주르 사바 힐의 광미도 찰신 퍼진 개배 동토부 직슘 제도 뇨진 치외 리무시 퍼진 토 개배 무구직 도바 디니 곱주 공의 뇌지 개배 포모 섬중키 락짐 개배식인바 삼초리 대비식시 로줄 하삼 링 콩키 Keda lak zhe lekbara jangbe, taja kongki ngukuk tang dobe. Ngaybe so bili tuyen zhe sotu ki yuebar ding. Ngaymeri ne shusha ki lak zhe gyunzin tumne sugyun lak shi tuyen zhe mangcho ki chowe nang kyaba ma se. Kim zang ki yonbap sobe tablam yachere chin yubshi. Masi ngani zi kor chungkin shi yinyang. Jograr lobe ji soza ki lega chene xin tang zawara changme niti di chugu chadab chige yu zi shize chongjiri gezi chongto payu tolongne le dui chinkin di jin bieme di tar shu yin di ja chugu lagdo kabarne rigdin jogre dagu chunzin ki changshi da xin duk rangyo chong pime nyamzhi hinzo ki zonay to rogyor chebe pime lobzha chimuwe le dui ba kongki lu yu le chunchi rengxin chimbo ding duk lobzha chunbe ji di jin bieme ro chonggiri chimu shik tu lega yabu shi rame. Wengyang payu ki bili zhokle tuyngung le tingrib jinki totam chayu matangwe jinki rinkung tongpo ra meba xinbe payu tu lo ne le duye damga chepsi. Rangyo chow pime nyamzhi lingzo ki ne zui di xinbe ji rinkung ngang ngun chui ne xamdib shu di kong le pyo

0: 저지 집에 손세 대미겐 전에 나는 링크 씹디 인기랑에 소피아이나
1: 라도지 라디산 부글 가데 땅다 땅 신비야 단계 차장으로 비인이라
0: 레세
1: 라도지 대한 당고디 제시 진짜 셀링 쉬베 다루 와마 바산 티리다 공기 군다 동가라 비인이라
0: 레세
1: 콘조에 가서 고추 이제 부글 가데래라
0: 레세
1: 라도자자 되네 이제 통지 선두서 주 카라 주요다게 레로 남다 변전 안 부여이라
0: 네세
1: 라도지 진짜시가 루링기 엔젤라 부위가데레 티콘라 레냠도 부여이 토지실
0: 응 네세 라
1: 라도지 데네 리 토토 쳇다 고라 강가 강기나라나 주요이라
0: 네세
1: 라도지 딘딘데니 라도지
0: 네세 라 시진자고
2: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3: 那是，我点注意了。啊，对了。哈哈，那是。今天，今天，今天不是人不多，你妈同在那学的，有用你那这个，因为跟在那边那边学习。那是。今天全部同把单项都同在学的，乌兰那边就不学习了。那是。那就多年不要累得上，也都也都用，也都是没得学习了。那是了。那得几个了？那得几了？那是，学点讲过。那是了，不学了，过了。

웬잠기 채무 크인수 낭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웬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츠기 니시르 르디에기 구양 첸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지게 더 쇼비에 퓨리 빈다 탱기타 점니 사조카도 쇼비에 퓨게 롱진 생행기에 공감상 나리 진 조정바 치는 좀이 다다 탱기니 생고 초비에 리진디니 사투 오차르 담니 시바티 디진 리진아 기남베 니람토 비규니 퓨 시외 징조 당니 롱어 듄주 튀어 코와타 초비 장람 샤돈 톱니 롱어 니슈 코에 낭 망초초르 변조탕 링네 유고서 초컹지티에 편바 침부토비 골라 지르시위 드법 고주투 어구족비 긍진족지비 냠사 시바티 트지시위 생은남초 진흥이 돈자미 니슈저주로니 롱아첸총아비 고주로시긴라 표시위 징주당내 롱우둔주퉁아 콜웨 로시간이 第一身边能不如七的钱呢将蓝沙巴尔别墓起让中间全情时密过他祖对时兄女姐们被余人抵抗被借托被借了各地当晚为东初的冲击桑不托地明日开给烈气汤忙出去娘土独自集体汤娘土三路东啊
3: 娘土三路东啊娘土两个七八七一年都抗力恩怨提前安全的前两个呀电梯区别关注空里那就从跟你相连一别出风了空气空气提云提恰列你二个桌别跟进桌子把吸引不他接到年度假面你是这样落了呀中庸给批穷桌子把立铁居难注意不及 살비베 암도 종기 푸줄고라 제르슈고 콩키
4: 암도 종거나 게미가 고넨자케나 암도 종조지테 상에마 베프짱슈니 낙상사초 슈죽 뎀신이 히츠아비 테니 암도 효카지 요리 암도 효카지 조토 샹즈르 글학고칸 미잔종니 그고야 마잔죽슴지 공아 타 샹자쿠난 그 마쿠 마쿠글렌 발로츠 셔탕 효카지 포텔라 정아르 사노니나 동디데 도용킹기 예드 키데 파파 칼롱짱힌 이동비 예드시리 디토리에나 예테달라 옌탐만자비 체슈시오디세나 슈 낙사사크르킹아야블라 강데 자르 빵데 데니사초살 힌데 휴파키디사 양저가 산착사토솔라 강데 캬노무디바 망보스고리데 네파이드 암도동자 샤양나 응암지덴비 저보 클라탄동 강데 어 데니 제냠덴비 야브데 조리슈데 제독 히데 용비 까다 마다 참다섬 구다닥당 까다섬 데니 암도가 사샤데달라 즉리는 사가 정체도서 토보윤바 얌송고린 토치는 유통 주갸락 예식기들 던주가 정체 토보인데 봐요 어 저거 사밥던 토보던 자스기 열라 초바기 동킹거 만속스근디 몰라 처음에 초바던 조리 코나라 덴발이 마토고 히거 암도가 사샤라 즉니 힘니 메바 니니 먹고지도 던주 메바 노스미 옌덕거츠요 초회기 용콘신보 던지 미디바 조리 코나르티니 고조 깐낙차스나 고동니 니디비가 데스그리 디데텔라 땅에마 헤비싱조 마탕가 콘테달라 포르구 폰센 땅욕가 후스바디 타사토미 파선 월디 니마샬로 노브조 탐시 라탄조 월디 테헤나 암도 효카지 조지텔라 효지기 데테 샤르디 테옹탕가 랑고당통 데리 저기 니님 봉피로 랑고당도 노아양트 깐낙슈그리 타 고짱종니 우샤수 코샹즈르 글라고 거네 초바키 데레스탄 제스 헤베싱조 땅 나초 샹탕도 사샤라 머릭는 자냐 포무는 자냐 안샤는 자냐 쇼칸시 그티니 자냠 그 랑신 보스 토비 마치 만초 슈디르타 데니 줌히 페디스 안도종조 티사샤 데달라 심즈 슝드세나 담보나 람미 비사샤라 람유 야부 파르크 용람 좀준니 자바테 직레 구글 람 틱테 암도종 사샤라 어터테니 암도종 행정 만족들라 갈리 갈리 정망가 소바테 피디 무히 데니 줄로 니톤 야미 저글로모니 존데 Tsohu shang namzo to zongu tsukde, jilo niton gyami dungun dawa dambi tsi tsik nimo la ngusa, menkor hiatong tup. Amdo gu mimang na tewe kyang ga de la gaang go wi ga tsohwe yungkong pusum tsokpo hikdang, jumjur gu tab dewa hikdang, shakien yakpo hikdang, ma tse pi panjo sor yung kanga na ma tsong du gyayada na yadong du lhasa tang, de menji sasha ka la jumjur gu tab dewa yim. Mimang mangsok gu samno ga shisi tu hana, rim yin pet gi de song. Nima na shangza kuku lungba la zing ni lobja mi ba, ni ni menkang mi ba, sim ni dewe kyang ga zik da kyang tang tanzi mi di bi ki sasha zik di dogo di. Tereng ka tsangza sha yo di na zing ni lobkang yo ba, ni ni menkang yo ba, sim ni xiang chong cho so so la menkang tang menba yo ba tang, tene buko lo sim ni bishun kang shu ji yo ba tang, zing ni jang we go ka tang, sha riye yang yakpo yo di ba. Ma che pi ga lobja jo tang jo yin bi ki pichuk tu zo yana kang la kang tsam ka jiba top di ba, tanzi ga. Lo xieba tuzo jiangwan zhaana, nga ma gozo qan naga zi ko nan zhoba li ma toqwa yemin ga xaqin pimin zik dun tup ko ma ti, tereng ka tsang zaga gyarkab ga suju zangbo, xariya zangbo. Tansi nying ga tukad gyabkyod go ogli, naba la meyeng ga zogkyod, giba la giso jie zogkyod, shiba la shibe jie zogkyod, anbo jiongshin la anbo jiongshin jie zogkyod. Mimang mangsoq la dangdang cobi gongko la tenne, de yin jie zogkyod chanin diba xik xiyag du, Zigli na tsoba yang, yonzheng shukse zib tup diba. Nini na vingne shitsi yang, dewe kyang ga, ada matang yam gomba titang bu, janji ki la, zib tup le zig. Zigli mamang mangsoq na vingne shitsi gangla kangsang wu dili. Nini, yandak tang ga uchi ga, ogli, dren katsang, matsang ma ta, xiyong tang, vingne ko na la, jang na, di yagbi milo ba. Di ga nang la, me yu kunshu wa na di, sambi pariyong wa na di, kor yu nguwa wa na di, shi tsok denzhaka na di, marang tanzhar wa na di, so yu rinne ya na di, kong ka tog le yang, pe di shenpo su song de ba. Lakdong de, shantang ga longba teda la, terang katsang za sha yung jana, tso wu yung lam wu de ba, nyudro yung lam wu de ba, jumzhu ga lam mangbo xe wu de du, ta naqsha tang la se pa da na, shi tsok nyi sam sam yili, mungol bi sa sha. Amdao tang naqshu gu parkam zha xayang na lebar gyaa da yibsa samzin yo li di ti. Yana taa zhiga menkor gu shichuk de desa mungu mungor ba. Zhiga li njo lam tab de ba tang nini lam ling njo song tuso xiongbo yin de ba. Amdao li lhasa pad da menkor njo go na gulmo chukshi de yedin na li mamba. Tunzhu gu gyamchay na ten na amdao mungso.

0: mangsok to so la dewe kyang ge kevin shen bo top di ma che la dong de ju lo ni tong jia mi ge li zong de am do zong sa sha la ge la ta dong yu ko ta ju se lo de de la phod de chung ma ta mar de tong bi den ju ge ta ju se chung ne de ni kap shuk chuk pad de song ba ta dong ya am do zong sa sha la lo de de la ta ju den ju ge jia xin pian ni ma ma mang sok ge zhe li chung len zhen tong na de ni ni me ge so so la xi na de sam li ye ju ti ge ke li zhe shuk ge pe kan na ge zong jie na de ni ni xiao ma tong xia ma zong jie na de tu su tu la chung li jia xin bo de ba pe ji xin bo song de ma zhe pe ni tong jia mi xiu ju sa ni zong de ye kap ge ni pu ge xia ge se ba dong ni de la ka xiong ni xiang ge xiang ka ka xi de ni pu ge lam na de ba ne ma tu su ni tong xiu ju tong xiu ge ti ye yong na pu de ba yu ma tu su neng su ni tong ni xiu tan ba tong zhe ti nang su li da se kong ka zong nam tong xi ge ti la ni pu xi de ba
1: ta dan da am du ge ken de su le da meng xi zhe ge jia zan lo da jin zhu yin nian ri men ji zhu de yin nian ri den zu gang guo lo da ya bu zhe dong a ta dan da mi ri ge qian yong yong bo de ka zhe sing yin
0: Madari ga shanyam yungbap te shittang dantong ki yenshi ya zindi ba. Madari tola marguna.
2: Zizi kangchung yu ki pege tang.
3: Nyinyin pebe kimji dam yu song.
2: Rangrang cho ngui ki nyungpam ta.
3: Fulu songbol lechen dine shu. Sengalama cho.
2: 他的气息先行把地里 Tsobyu Jianglam ki Nyergyong Todam Chu Tse Tan, Shepshu Gensu Nuba, Tue Yong Ne Chiru Tangwar, Bianjor ki Penyu Ngu Se Tuebu Tun Yuba Ma Se, Jianglam Gyu Gi, Mang Cho Gi, Tsobyu Jianglam La, Chepsi Gi Lam Di Tan, Bianjor Gi Lam Di, Cheso Gi Lam Di, Tunji Gi Lam Di, Nuju Gi Lam Di, Digi Gi Lam Di Che Bu Yu Ba Ji. 초비 라과토 디린이 제나야 덴지 슈베 곤주 투무나 콩키 퍼유 너주 총기 암도 총내지도 샘나 텐게네 코나츠 퍼유네야 미고 퍼주 주유바티 니골 망초야 편바컨지 토베고라 제지 슈베 드법티지 세난다
1: 단다이나 암두기다 미고 퍼주 딘제 도스 수요 제제 신에 아니 만주기다 암두기 사정의 망소디게 야 미국 법조나는 야 내가 치야 유바 是吧 나디다 야 용법어 딘데 딘데 유바 딘데 인류자 안 건조야 좋아야 피게 주야야 멍시야 무슨
0: 등이 있지 여기 즉니 암도가 사샤라 맹건 법축 시에티 암도 종톡라 어디라 데니 가홍바스글라 니톤이 쳇자링이 글로마 양 암도 종 장목 총달 그 사샤라 샹그 향각 아테라 늠저따 데모 미비킹 양 테달라 맹건 밥죽 즉살라 숑바리 들라테는 샹그 향각도 소 장우가 만속은 즉 늠저따 데바탄 통리 퍼섬 쪽바 더 인기 초비 용공당 용바 베베 페디신 버슨
1: 좀 비차샤나게 마야 암도 총데라야 암도기 디라 종라야 베낭안 조파조 랑가 다 튼듀지데 조고 총내레게 땅아조 최고다딘데 망고 메베긴게 그럼 답대부 요 말 봐. 다 단단 메고 디샤톤 톱 제제 아니 건조기 조조를 답대부 좀 해 봐.
0: 네.
1: 대면세베 아니 건조 망소 망고지 디나야 내가야 슈 내가 슈제 건조님만 용바 판뉴조야야 편도 침부 중부 봐. 아니 디기 다 건조기 근데서 그래 암도 종상기 교용기 변조 폐제로야야 편도 근데 중이나.
0: 더 교용기 변조 폐지 티라나 뱀시위 편도 침부 중바리. 더 这个里面的这个蓝汤、洛汤、小汤、浓缩酱物、菜板盐呢，从那个锅末洗一下吧，兄弟。现在谁呢？若为蓝汤都比那头一包香面呢，这个里从那个锅末洗它满了，你能准准个锅末洗它满了，什么里什么路都说它撇几些了，第二讲着它过满的。对，对么？ ngasuk sa sha la zigli na num lang u de ba ni ni na xia lang u de ba tun zhu ge lam xin ni ge par ka ya wu ni ge yong lang tok de da lam sum zong tak mu kan zhe ge ting la zong yang xia ma ken zhe ni de du mo ti me mang mang zong chang me ge zhum zhe de na de cuo ba na de ni de li ni ne ma de ba pe me si bi ge ya ji xian bo song de
1: ma ani pe cha xia wen nan zui ta am du zong yi ne men du ta kan da na qu mang cuo de zong mang che ji de zhuo bo yin du zhen ba shi ba so su tun gu xia ma tu su mi ne ha jiang pi su cuo bo yu de zhen ba nge ma yi na su su la ta tun gu ya bu ju yo de yi ne qi le ya zong du zhen ba su su le ya ji ge de su de da ji lang ga de zhe mo du su shi shi ba ta tan da de ya me go xia dong tu be ji le ya ta kong zhe cong suo mang bu ji ya pe ge me go bo zu ya zong ya yi ne men du shi ba sa 신배 중앙 이내미도 디토야야 콘주기 근데 소라다 소수기 튕군디게 치로리아 바 중앙이야 튕게 주고 근데 정도게
0: 다 대연나 저거 낙서 총결다 샤야기 되나 총결 그 총라오리 총결 그 총디 독대달라 샤말 투숨 그 총다디 뒤쪽은 녀왕아 죽디 티그 시어 샤범념 그 용밤정 없이는 마카히라 녀왕아 죽나라 추숨시 유시팝디바 다 저거 용밥 체지도 소라 저 죽셨어 신용바 영어 용밥 총지도 소양 저 든지 얘기 신대바 든지고 제리 제디 트는카창 그 만속 만셰바스 그 삼노 급독도 양 토도 손도 몰라 땅땅 결합가 진게 능주고 초위 샤킨 역보스고 뭐 장 소위 뭐지 뭐 종교대바 마사나 바카고 고조비 그 종카 카히오리 로란 토사나 대외경 그 종각 만보스글라 단노 룩숨 코날레 딘디바데 이때 이나 장게 총례 강대달라 즉리 셰리 세닝 선섬 종교는 자 총례가 카톤급파 종교는 자 정례 샤마트숨 종교는 자 성마트 총례 즉 돌아 지기치비 마치 종나나 소소라 종나나 그 총례들이 뒤쪽은 영화 등 거사 등주기 예용어 디말라 뺨미시비 그 pedye yakpa suk sondi wali.
1: Pe na ngan zu nyema yi na ta su su chukso shiba la su yi ne zha yami na chukso ke sencha yi ne zha rba su su dukaan yi ne zha di tola ya jung gade kakza yo rba ta chukso yi na ta diegab ki si ju haja ya gu yu di zamba pe na chukso la ya ya jiki di dhwa yinge parche chungba yi ne lege kula ya kasab chungu da dinde yo rba don su kandre kandre yo rba
0: ta dinde di chukso ngan zu xa yang na 다른 같은 그 숙적도 소견원은 시탄 혀선나 경세카트 결합 그 컨트롤이 어 멤멤만서 그 야라 겐슈 그 응트 점여디 몰라 숙적 겐슈 그 응트 야 좀디 뭐 너데데라 저 군모데데사 고즈데니 그 게샤리 테 마친디 너데데라 군몽아 통리 어 데니 뭐 룩데데라 양 샹수세 한 록데리 한 시총라 록데리 한 팀이 저 중화탄 튼주군 노총라 록데리 드림 카츠한테 수주 정보되와 어떤 결과가 된 수주 정보되마라 시어 축속스가 시청 볼락션 선에 네마나 시청 볼락션 선에 또서 소수도 포함 잡디스 소소린 바트발 인데서 엄마가 드림 카츠한테 바드 년이 또서 역포스 시사데비 유테랄라 카섭 신정 총선 국당랑 톱수 지거나 더 협력 내통 소소리
1: 근육은
0: 정말라 폐지 신보 저기 다 년이 즉답되고 섬리 즉 샤신 정보 등자 주시거든
1: 오르 반년만이나 다 조배기 지기 대구나나 대야체라 루어벽으로가 루어벽이 좀 약간에 지기 여러봐
0: 여리
1: 단다 군주기 대강의 차진이 내면 또 텐츠설이야 교 근데 친도게
0: 당에만 자서는 파서 루어법이 값에 해나 yokla tahankil, dunla kihindi, yabla tobongi, la lungba go, donna nyuma asim yuk sasha la tsukti, tsukshi te hyanna, teni dosi ni tse go diori. Tunin katsangza sha yok diyo na, dosa diri toglan, kaanba diri diab, di yagla, yerka dosa, yerken kaanba ori, gengka dosa, gengken kaanba ori.
1: On
0: kaanba tanda shi, tsigli dunga kih la tobongi gima la, yokta la gabshi gima la, sosu nang la yobi, langkot shenjung shindraz gona, tiga nang la, shalak luk di ziyong, tok diri sishi di, kashi sokti di, kali song, kashi langkot na song du, nindu yun na nyua asim yun drosi sasha toso, tunin katsang shutsu reyni song du, tseb tsal wari,
1: tunju
0: ki tab debon jo wari.
1: Zi, tadun, da chobegi tuga nangwa ya, tingrab ki ta kandre sura, chujie da, haja mangu yubra, tingrab?
0: Yori, kimchang sosu ga nangla, ta xe da, kimchang deri nangla, zigni nianchin ta ji yubba, nini lok pei xo ji yubba, ta nye lok tanjo wada ba.
1: O,
0: simni zigni kimchang sosu nang, kimme meri lak de la, kapa deri wu de ba. O, yili sasha kara na, tarin katsang na, chajia wu de bi, sasha mi xuzi ga, kapa la datak mesa, ta so kong kong de di yori, zigni kasa ka la datak wu ba. Ti tse ma di, dosa chang me te la, zigni tong ju ga, shu chomba tanjigab yagba, chomba ta so na, pe, Halibi Yakpo Japhiri, Nindu and Sadosas Nibi on the town, Yan Tonshin Yasat, and Yan the Tazan Yasas Dugreva, Trenkatan, the Tonsu to Kazakala, Trombatan to Tonya Yodi, Tundu Dehiri, Tene Padu Lam Yuba, Sudu Lor Yuba, Tene Nala Kappa Data Yuba, Marilla Kappa Rere Yuba, Soso Pasala Tug, Jirashi Nadi, Shavashi Tondak and the Kesha Hu Devotan, Lila Bodeva, Tunjori.
1: 是是，他都提嘛子，但看到培育的呀，军队还将全部停止，亲云的嘞，但看这时候嘞，一个没事就四处还将忙不住，有队长吧，各队的呀，经常就给他，俺们都总那个呀，啊，啥子新兵的停止，别不的是给停止这边。
0: 是，俺们都总个啥些呢？俺们宋朝那孙伯都做啥的了？向冲的俺西的哩，俺们都总嘞，刚一向，这些向，西五向。 方面的像马中的，第一像中的，俺特地来布的，我的在云南，俺做个错吧的，特别讲究的兄弟。嗯哼。你们这些的事，俺做想来都有的毛了，为什么去就中央的来了？他人得有面的，那样对了，这个出过去，这个高的，我的老了呢，军队家这个呢，作为一个出来这个，为什么出过的？这个让这个拉萨当，人们都家先杀的时候，这都。 杨唐江山的地方对吧？等于看上这样，我说你不许多些地里，这个里呢，东康也跑对吧？你里呢，南唐、洛都说也跑有对吧？什么里呢，中州杨哈里边的对吧？你不啥下里拉萨跑的了，搁下什么些咱们了解明白？兰可这个，同时宋都你话啥些中间这对吧？另外，公康这是个呢，马的呢，南唐李干卓啥忙不对吧？苏东呢，面看不出个李干卓啥，对人家一再中间当老干中间拉萨。 中间是个机会，对他一个的么，慢慢慢慢做吧，年年的年年，别没事的，要几个兄弟。
1: 嗯，既然给康巴不给，是不是？
0: 哦对，哦对。嗯，家境还真是有嘞。家境平常不许困难的。嗯。没有康巴的。
1: 那你家境的，听着很多的。
0: 家境就是那别没事的，要活的，现在是那这个里呢，康巴这咱们的康巴有吧，康巴碰到你，对你养托康有吧，对你养西康有吧，对你说说上学六个上学，你有吧，对你养他上有吧，对你。 别没事，别从做活些个要的。拉萨人是下一个把人呢，等着这个鸟个呢，学堂出家个，开始的没去这个门口个，等着去。那我说了，说说算了，这个各自可得信仰了，我们嘛的，也可不个，这个呢是穷的了，你的体育强个，我做长安些些啥些，那么些靠拢长沙，给一万当，上万多少体育强，内容不啥的，第二天啥些出发些啥了，说的你不是个的，人家做你不是吧的。嗯。那他这呢，这个里出去也跑对吧？他，你的眼光当不过呢，体育强个给一万多少呢？这个六万了，哪吒讲吧，上万多少呢？六万多少呢？六万三通个比较，更是可过的，不过你没去学堂个的。我同这个六万加薪之后，对的，这个六万个呢，他说呢，下天也跑对吧？你六万个呢，那等于看上这呢。
1: 老总都说呢，刚来刚上个，这位也不错，对吧？当俺们做这个啥些不出格的，这个人家讲的，国家也放着信用嘛的，他这个没得呢，这个体育强个，这个培训强有吧，乡下里、县下里、龙城有吧，镇上里、龙城堂、龙城，刚个个提到对吧？下去别没事，也好说的。
0: 嗯哼，
1: 那你这种提嘛子，可对的呀，既然做这个那个的，
0: 对对对，
1: 那你第一可对的直接搞做不对呗？
0: 嗯，你从家里你去探班的，总得装着去吧的。
1: 他中间的，他老早些同志老百姓的同志，可能中年没的，那他挨骂了。这个中间十万的，有些蛮年的，对嘛啦？中间起用吧，他长嘛是有用吧？他是有他长嘛，满足个稀松呢，满足是长的长嘛的，偏多钱包有对吧？等于看上个满足满些吧的，是我不把用呢，别的钱包是送呢，俺这个代替不是做把兄弟的的，南三百把用的，别的是做个呢，你把这个买起完了，做么事的，买这个了，带么事搞的么？ 中间的话，他说个体育强个，这个呢，让朋友个中间他说那里，你们那出身中间他说那里，什么呢？中间这个整个跟个连贯他说那里，上面个叉叉后头个满足个老关系被电力打不通，对人家实际工作做吧，现在人呢，偏头有的被没得个当个，这个该一当六军日用，对人家啥啥说说当，南控个没得个统治当，对面就做个电力，几下位到了样，中间使用的满足了偏头先报的，到底让你个三百块钱这个来不上这呢？ 哦，他中间都是学习上的也好的，这里是那慢慢满足的，三路老关系特别的女娃子么，中间都是一个大三，他那中间开了开了些，他那你从家里，你去做什么当，做一个老王了，中间开些上班人的，不是用个大些个开些么个大么子，嗯，他你从家里，你去做那个老王了，养家三口去买上吧，他是当下班做，他我这面子啥都没，他的买的那么个处理处理，门口那给的都给我手里，他那对，再对这个特别说好了嘛，那他个下班时间呢，允许的上，允许的这样，你从你做那个老王了，中间。
0: gen dren de son du mo la xiang li an tang bo zong li an tang bo na shi chong ke li an ni ba la sa chong ke li an ni ba di da
1: no
0: ten ju gen dren zang zhe wo top shi
1: ni jing nei na su su lu zhong qie ni nei na su su bie zhen qie qie qie zu ge mang zuo li ma dang de ye ge gui na si ju ding zu ma zhou zhi qi du da mang zuo mang wo qi yi ge xing ge yo ma de ba
0: na
1: de ji de kong zu lu ge qie ya de pian dou ha zhen qin bu chong yo de
0: de ti zhong le na ta zhe ge 망속 참마텔레 베데디 약데리 로건 마리 베데블랑 골이 육파다데레타 딘나나 릭샤탄 쿄샤 망보 우스리 네 베데브나나 쿄샤타단 그 장가마 티 베데브난 그 릭샤타 네버 그 장가리 던디모 베데브 그나나 춤룩야 디나요리 수주야 디나요리 샤바시 인조탄 디나요리 뮤직군슈 우즈니 디나요리 로소 페디 탄탄 디나요리 소위 샤킨 주나 디탄요리 위나 미나 투솔라 네버 그 즉디나 만족 참이고 로고 셴보시 투사 다산 윤디 특시 파드 종저 손두야 로브뎁 투소 따고리 로브뎁 나네 티나 잔탄 요바 즉 네버 그 힘고가 다티 뒤톡 샬바다 로브뎁 나초가 다티 뒤람네 뒤람니 쩍쩍쩍 제 데바데테 뒤람 톰보스 제 탐바 제티 주보 말이 메겔라 군슈 요미 더 마셈라 로브종 요미 티 주보디 뒤람니 쩍니 말고 쩍섬 가초 제 말고 시에는 양 토든 저거리 때 나초 삼노 셔츠 양 대비 양 토든 저거리 빼뎀데 양결이 약바 옛나 나초 쯩니 초반에 약보수 김메터 바다 니니 초위 나라 대통 시자 망보수 미신바 드는 카창 멤버십 같은 자기 토라 인기가 선두 교영당 괜친 되는 친친 본친 투수 나라 영조발이 마토 다 저게 스페디 투수 다길 뇽뇽 상조다 든주 멤버십 스페디 투수 윤총 투다 약보얼리 은나 당가 초 카판나다 투수 되는 주코얼리 등선 야시게 부면시 예파카식 인사트 카판나리 때 고리 쇼나 따가마다 고메리 쇼나 때마티 지보마 안부 짜냠노리 통비 맥냠노리 삼반 축파지노리 투미효얼마 되네 베뎀가 투다 베뎁조 지는 증니 길긴티나 로용나 띠그마 니니 로봉 따비 담식나 송그마 섬니 편나 따비 신종니 시그마 따트디 따따마트디 베감나 저거기리 잡나 커그만 듄나 커그만 또나 띠그만 데코토 테코콘 칸야시 마고디 릴라워스 그래바 되연디 베뎁 따록시 데바 튼주 노고요
1: 아니 도스 키랑게 독리 체차비 지에야 아 망초게 키랑야 딩조 근데 지도에
0: 다시는 망초도 신나 사샤 카사카라 종저 손나 망초 건든적 역포 톱게다 티 김신시디세는 해 종저트 역포스 시 톱스 문제디 티즈니 니니 다니 소소 남기 빼뎁다지 트 가착다 빼뎁나 후 데비기 닝 특세 튼가바 토소 마르케샤 효시 시야드 콘소 빼뎁 마티 유거드 네테이데 디모 네테이데 디 힌데라 티게 디 콘소 어 튼저고 거다사 메카히 롭키 역바탄 카히 양 빼뎁 이모키바 카시가 페데타고다 삼리 로고시토바 카시가 타타페데노나 티페데트 쉔즈고데도 데비짱가 단두게 당당당 동글 제트바 든주다
1: 안치라 랍다 돈요요마데
0: 제바 나가네마 로브자시타 시사 안준조뇽마
1: 베즈 근데스
0: 제베 나가네마 든지링어서 김성만나 네가 아메가 보이게 혼자 신이 되는 것은 로브자 시약트서도 갑티 준조도 좀 아식통급제 제축 난수촌들이고 마즈그리 되는데 되는 향라 용족 로브자도 튼저도 얼마데 망족 로브자세 다 하나 소소가 조각해지 로브자즈 조야요리 까가족들이 되네 안치즈니 야파다 족들이 되네 브리즈 족들이 보익스다 안치즈 미히 옌다 고마디시 파리 로브고마 서류 로브캉오마 겐섬 드롱요마 깨다리앙 얼마 넌츠가 얼마 망족 로브자스 온디몰라 던저지 다 저기 냠뇽자마 시에나 머데레라 짬바장아 섬시켈 고바타 시라장아 섬시켈 고바 마장아 섬시켈 고바타 티 마치바스 그다 록튼지 히얼리 샤샤 호그데리 켈 고바타 랑군모 급시데 좀 고바 토티네 테네 롭듀츠 다 사게타 토솔라티네 테네 조가타 뉴우토소 다나 켄 고리 니디 뉴우 다나 켄지 테네 옛 소소 치용디 다나 판이 나네 다 섬데디 온 토소 요네 디고나 소소 다 통야데 바 교니에 다 텐디데 바 텐디 라틴지 Tene gen la to so na kon na ba ka din shen bo ri te na kon na ba yan jo pa sa ki do ki ge ge po zu po yu xin cha an ci xin cha to so jiang wo ya qi on la me xu ge den san dang yi ge lu xin lu xiong ge yu yabu yung samji kaya yikta so jang rinne ki darhyashi, yarkab ki suu kyong si, panay yang lo so ya, ngawa nat tabi ki girgin hi yong zin, dingsan tabi ki undu shakin margu te oma. Nena ta girgin yang kangla kangzam, kong nambi yang hitu tsaab yag ba de la, ngay nambi yang ta hinsu jang de ba de wa. Ta ta undu mo, kaab titu gyayik tang gyaki to so zom ki yong ma la, yongzu ku lobja me du, mangzu ku lobja undu mo, tira la lo zom ngag ba de. Ta lo zom zin na lo du zom de wa, dintu zi kutsu ngag ba de.
1: Ani ma zi tep mangu te gyo.
0: Ta... Tengsang zhaya na dhang na so so ga shok la tenhne zhiga nyima de la ta zhiga mangdu nyima samsa

이길이야 파춘 징태제 카칠이야 아니 거르투구 여마르스 드드윈 담제기네 슈드치 개보다 아니 동적규마 창물로 냠도 꺄용제 당고대 따큐 예다 윤이 윤격이 쯧쯧 윤격이 대강바야 적기 겹제 살이야 리자 기기 첩권격이 미다 따 창물로 설계김대요 리스 디서드 잠바 적기 윤은 키 윤격이 마음이 되게 냠도 아니 갑디기 마음이 되게 적규 꾸니 남자끼리야 담냐지요 리스 후야적의 동적규메 아니 탑주기 요래야 추부디 하코니 따가치를 거니 로언절이야 한타기 수고야 루드 잠바 더군 결론에 밀롱미르죠 잡힌구요 리스 리롱 상물로야 강마게 젠디던게 여자 한타다 후연조 군이기 네친족 문지 참대기 담아디게 짜녀다 담제기리야 추니 창물로 선보스님부 리스 군이게 다 저우 유월이야 추바 하고제 봉으로 담아 제약의 치도 딱하치리야 르네 딱하디기 네 봉샤제 초가스가리야 균조신비 급리야 랑가디 규리야 량산 출링기 네 루더 나세능시 지유자 랑가디는 조만뉴비제제 샤르캬 누브장 초리야 교치므리스 레와르가두제지 신세두잠반 뉴네 봉루지인구요리스 루장녜게 포고니게 랑가체가단데요리스 루장녜게 포고디니 바제 도미 무훈다 바제 도미 쉬엄바 무춘리스 군이게 지구르르케니 깨챔부 겹제 마션조기 머미케란조 가바베주가 두스게데 네게 게두잠바 후엔도 콘도시다 산니 저육 시즌 차지 차니 따글르제 무훈다 무춘기 뉘리아 샤르니 콘조파존 징리 팅 싱아즈 제차두잠바 무춘게 따파카 거제 베침브리스 후엔조게 따쿠 유올리아 츠그리 삼제 코티샤 마담 지제 장궁올리아 슝람 대제 침버리스 급드드 잠바 린뎀네 양갸 풍르지 도용고리스 루디 니티니게 포고니게 후엔조게 람카카브리스 포고디니 찌긴 독주 군이제 셰든다 디군 군이제 셰버리스 군이게 네 카담가르르 키제 후엔조게 뎨르 샤링고리스 후엔조게 저육 시즌 차지 차제 군이다 네 징레팅 주든지 제차도 잠바 시전다 시바 군인이 파카권의 배치물이스 후연족의 군인이 네 레와르체가 되지 대샤단잠 시도 잠바 예유는 동적규마 니슈셉시 깨용버리스 후연족 네 징두의 마셰브체제 딱하 권이 장샤가 초래야 슝람 규제 번두두 잠바 랑가가리 양결 따고 숙통 왕인다 숙상마 군인이게 후연족의 랑가가버리스 후연족에 아니 랑가디 대부 매브제 가스갈이야 세마게 칸 여자 딸이야 대자 슈니 제육 시즌 철기 책이 랑가 샤제 샤트야 버침버리스 따고 수도 원인다 속상매 아니 디 대샤당가 지기 여르데 제생기 요마리스 후연도 샤트야 아니 장알이야 칼로제 버침버리스 다르게 마나로리아 밤니 첨부 존자 마메디게 제마토르브는 신차데요리스 던다데 냥알 근데스티어레스나 봉루카크주 세시요다르충 따나치거 룽레 뉴와트 문디타마 견덴 둥기툴 유레타르와 후엔돌레메 딘데스티어레스 송장게 칸가동니 머미디게 추고온제 리딘 카르송리아 로츠드 잠바 따 루봉소소소 자가다 따 겐도스 제브레스 문디 템덴 따마 솜도 유브네 숨지지 락스지 동적규메 살이야 리제 강바 매긴 수유자 구접디게 파 삐제 아니 셰단야기 미유지제 샤브리스 따 매긴 머줌바 숨진이 락스지 라요리스 디게 랭고 티제 소자 제니 션다 제브리스 구접 근교기 멍미창 추 심제 리간을 치브리스 자우유 강마 동종아부디 초 숨네 슉자 침부 꼬르자 의류철이야 아니 변조니 창마야 농적규모 겹제 심버리스 추역할이야 변조니 디게 추마근 군제 디게 타코르제 심제 주요간에 퍼레기 담당이야 치세두 잠바 창물로 리딩 카르톤이야 기에브리스
Nyama dhamma ki lakwa shiong diyo ki tata mami changmulu yang gya tsu raa che riding

0: Hello, Sika Yanga Yima Ta Tuka Yanga Te Chika Yanga Tuka Suka Tene Ga Yanga Ngu Taja Ajike Tumpa Tose Senpo Tiye Ni Ke Kula Nire Mi Epa Ka Tangpo Changzu Ujike Soa Soko Tu Ujie Ni Ke Tangme Somso Ka Jike Tara Le Ke Te Eishing Hethar Ngumpa Nama Ni Ke Sangha Je Ni Ke Chungwa Yimpa La Se La Tose Sika La
1: Yes, Tose Na Shung Yung Kuru La
0: Sika La, Sipu Yine Yipu Ni Eze Tine Yagdo Yagze Tang 而且 무슨 사고 이런 거 힘든 시중에 있길라.
1: 네스 토제나로 시댄자고.
0: 나지 하나 걔나 구신나 그래.
1: 나. 얼른 세바난 캔센보 캄삼.
2: 캄삼.
1: 너 생각할 수 있나?
2: 바산 드린도.
1: 네스 바산 슬란 세바 흔해이나.
2: 로그네인도 로그네 로그네도 지네.
1: 네스 나. 네 세난 치지 수비 송세 창송라 세비디인라.
2: 네스. 당선아 세디 연전도나 다 아자바산한 비엔도 니냐 번이 적고 영도 비엔도
1: 네세 토치
2: 아 나도 들려 아자
1: 네세라
2: 감사
1: 너
2: 네세 아니 시기대 이 센터까지라 참듯이 적지
1: 네세라
2: 시기대 사자 시기 범처라 제 지천달라 제 덕제라 제 구루라 제 구루라게 순다르 카마마 제난지 디 저와예
1: 네셀라
2: 라지 님께서라 다 침비치리라 치리 침비라 제 그래서 세단 님이 치리요 대신 님도 시기 간다
1: 네셀라
2: 今天是故事生产明明这里有这些明明的学习的今天是你六个三十六岁中间特别这些明明的学习你看到那是了那是你的成绩都学中间批作的那看上去是还是真难呢嗯嗯这六个门都努力搞定是的能不能给他那边那是那是那
1: 推荐了兄弟那
2: Hello

아로 제 양시 걸리암 양만나 세지기 누바 세월 지년이 간에 에파기 인주 숨주 탐바데스 조이와 니의 치제 대난 것이 자월 때문에 치강 디게 숨기 튼다라 아주 양제 두배 도지라가 제배 준비 왕문안에 깨지 딘데 주발라 양기 차와 세부루 치바 에오에오시 세지 가서 숨주 인 숨여봐 양지 두배 도지라가 준비 왕문안에 숨배 숨티탕 자월 때문에 숨디게 있는 튼다 지랑지 홍라 세월 능신 이소시 이소 이소시 숨으로발라 튼도 가르시에와래 기구 섭주 정보 나로 시시에와 디레마도지게 아키구 이정이 양 쓰고 말해 아키구 이시바 딜라야 기구디 양래 아디 가래 아디 기구 정보 나로 섭주소 촉투배 체도 자와래 머시 아키구 이랑 양인구 말해 이게 알리깔니 얼세지 이소시 걸숨주 탐바 오시베 깡바 탐부 죽어라 이게 알리깔니 세기 깡바 탐부티 깡바 탐부티 제시에 치베 규즘 난라야 어 삼벽이 캐발 마지밤 양만의 갸벽이 캐발 마지밤 지금도 고아래 숨구지 디 등다디 가르시에 고아래 깡바 탐부티 삼리대 이길래 고아래라 안주 부위래 고아래 숨구지 전다 디디 태양 가듯이 와서나 선두대 이길래 양당 세진이기 조르체베 이기들 와라 뷰일래 양당 세진이기 조르체베 되니 이기 조룩된 바들이 최장 깡바 탐무디 진내 선두대 이길래 구구와라 이내 아주 뷰일래 구구와라 예수가 다 깡바 니바탕 수문이디 치다 구바시 와서나 치다 뷰일을 미제 시에버대 예수가 다오나 강바 당부디 삼부 니게 이글로 코이나 강바 니베 니바 당수베 지라 비율로 세구이나 비율라 어 양시타 세지니 숨주 담바 인수숨지 제장 지강 디게 숨기 전다 두드라지 아주 모두 쉬부이나 이게 세야디 컨데질 코그라 이게 세야디 강럽을 쳐와 집에 내군기 다 시암 유인바디 공라양 모두 송숨지 이글라띠네 시자 강탕 강양 다 시엔라 규비 체구구와르라 양마나 파르그 강사라 다드구구와르 다샴마양에 이글세디 시자카지 산제조라 모두지기 계급지 이내에 미리 소수 로드그 쟤네 틈에 이기니 다 점블링딜레 야이는 망부 시다래 로아 미리 소소 이내의 계급 소소 로드기 제일 된제 튼베 이기니 다 오늘 장내 망부 시다래 망부 레라 이기 소소 루루장 미직벌레 계세 나도 이기 디게 강가 이와 체제 즉 두어 왕도 당나 조라데 자조리 이기 당 저수 이기 니라 두모투베 이기지 요세 하람 메스 빼나 게이 더블야 차츠네 시에베이나 게이디 카레 저소 이그제 뷰이디 카레 다조리 이그제 이거 디니게 두블루 찍바 마레라 이기 체니 조당에 찍바 마레 게이 더블야 안도 차츠네 시에베이나 저소 이그제 저소 이기 인자 저소 이기 체니 샤베 거블야 되네 개바도 근데 시는 개제 춘지기 리무식라 코고스 숨남버레 디 저수 이길이야 다베 체니 중 외신 참바지르에 성도 경제 카드에서나 개인나라야 민진원국이나 민디원배 체도 민티 수릭시 숙치 르몰라 그거래 빼나차샤 리지 치국이나 리디 수리 잡아지치 니마탕 다워더부지 치국이나 원국이나 니마탕 다워 수리더부지 리몰리아 꼬시고래 예익더부 천이셔두자네 깨져 최지기 리모식라 고구르 송야디 원에 외신 참배터네 이기디 캐주러 떼제 다배 민지인장 참부시라 중어래 따이네마도 부인이 가렸으나 저수 이거 말해봐 부인이 가래 라조리 이래
ཁྱི

0: 부지 만주 퓨일이야 추 샤베 함께 토하네 추잖아 디르베스나 디답 요마레 디답 메바 카자스나 퓨이니 자조르 이기 임발레 저수 이기 마레 이게 디니기 두블루 지바 마레라 다저기 춘이에 지바 마레 최장 퓨이 이 체니 저당 텔레야 문주 케베 출레 다 다당당 문지 지당 미직바 요아데 가려와르베스나 카지그스나 이기세야디 다리스 카지그스나 이기시바디이나 수리스 조요따와 니즈 페지 따와데다 징겐 소솔리아이나 균쟁 니젠르 유바 땐데 유시부지레 이네 망치와시게 이기시바디 다임발야 문지치그레 다임발 문지체베 머체 뷰이기 체니라야 근데 숨어져서나 민진이기 좀실교회 깨지 당티 이기레스 숨어져 따와디 단대원의 시에베 있나 다 문지 케베 이내레 단대 케베 이내레 망치베 켈림베 따와지레 따와지 이메 머체 다 아래 대베 있네 이기 체니라 샤베 체시 전도 내버지리 성도 내 빼지샤 좀이디 원에 약부 시다 티샤 세기 깨지디 나도 따바지 시기지 좀이디 깨지 약부 티샤 세기 깨지디 가르시고 알았으나 좀이디 이기 수디 약부 시다 티샤 세기 둔다디 말해봐 둔다디 말해 오나 가르시고 알베 좀이디 약부 티샤 시베 깨지디 나도 구주 때마디 가르했으나 좀이디 디시 원잠 중유베 머체 낭동원의 표숨 초보 여바 조직의 치중원의 시위네 냥보 여바 시제 정신당 로스 정신 슈킴보 여베 다 르몰 쿠베 깨기 잔당티라 시그요르마시 이수티라 시그요마르바 체장 주미디 야부 치샤집에 집에더부 다 전당 원에디 카레스나 기기 잔당디 시월월 캐바 카지게 이기 시바디야 수로 코야 양 요리 수 캐세 수로 코이나 데니 수 인제 이기를 떼어고 봐서기 꾼치 두빙고하지 말라 두빙고하대 두빙고 여자 망치와지게 니 각바 겨유기 내지를 숭제 각샤치고하래 제장 안 좋은 문제는 두잖아 이게 시바디 민정 이게 좀실교회 깨기 당직래야 문제나나 아래 되나 야구 두스 공동 어디 송수면 능신 카지게 이게 시바디 수로야 문제는 거래 아래 제비나 이게 시바디 수로야 자원의 고모투부딘데에서나 고모투부딘데야 아래 참참의 이게 시바 민디 수로 호양 요래 내 빼지샤 이게디 닌지와라 이게디 닌지와라서 깨지는데 나도 시에그 얼마 시에그래 이게디 닌지와라 시베 그 중에 이게디 속디 제보도 밀람도 통대보도 세기 깨지디 시에그와래 시에그와라 된다 디레 마시 양주제 낭튼당 단당디 시에그와말래 제다 커지베 이게 시바디 수수 대바디 나래 되나 금제 매바 레미도 금제 매바 레미도 가에서나 이게 디 닌지와라 이게 디 제발라 스르다네 디 깨져 돈준 낭네 시에베 이게 디 가다서나 수디 시에와라 와라 제자 이게 시바디 수로 대바 남기 짱 금제 틴데지 시체네 문제 낭만 맨더 왔은게 알아 제자 고 수수 대바 여와라 수수 대바 유나 양카스나 디시체제 이기시바디 수르야 문지 체바 매너 섬섬레 제자 퓨세디 다조르 이기지 인자 게이 대비 이기 체니디 퓨일라 샤벨 함기 돈어 추잖아 미죽바라 퓨이디 다조르 이기 인베 다 문준 당 팅상기 캐버즈 사회차는 용수 캘림바 민진이기 중시교회 깨지 당디 이기레스야디 능신 아주 문진체나 아래되나 중 참부여레성이 이기시바디 공도 문진 송스만 능신제 다 이게 내게 봐이나 조 양탕 세진이를 두버데 다 치다 부위를야 차츠는 시에버나 양이 가르스나 시탕 세진이 간에 에파르기 숨주 탐바테다리 시탕 숨주 세디 장기 무엇을 제버데 무엇을 제버 어 양디 시리 세지디 간에 에파르기 숨주 탐바데리 장기 제버데 디 가르스나 나도 미두 통규 요아르라 어 나도 나와 나와래 고투번 나신데 디나 나도 지간 숨디 에 난되고라 네 두두치 모두 제바 담미 다 되지 나도 자외 급수 중에 지간 숨디 나라 중문 능신 걸리시 걸리탕 얼리시버디 카라스나 레자람 야마나 섬디타에 섬디데게 푸게도 랑자도 샤브지 튜도 가려서나 얼리스야디 푸게로 판나 아틴스 와래 아틴데 양지 걸리니 까틴지 까틴데 세지를 시어버지 세부 슈부이나 리자기 게디나 푸게 나라야 랑자 샤제 푸게 민기 최시에서 두부지리 리자기에디 푸게 나라 랑수로 샤 랑수로 샤바디 푸게기 다 기기 체셰지 차버딘데 지르데 베디디디 나도 푸게 나라야 꼼부딘데 개지 말 망부 시다요 아 명부 망부 시다요 네 튼다디 원베 체도 샴라 한게졸이야 베디니 샤고 나도 팅산 푸게 나라 딱바듯이 표주 당야게 베나 글라스 모다 집 프로마두 세알로 소베 톤조 게 톤조지디 알라 민 톤조지디 참아 인게 인지게 푸게 나라야 랑수로 샤브샤다르발 다양 베차샤 치비카 아조 텁지 오무술루 엄지 세알로 소베 민디게 소브게디나 푸게 나라야 랑수로 샤브딘데 다 태지양 오드 송스만은 신 얼리 걸리 부디세야 된대. 라 동조이나 다 망부 시다요. 내가 대 천지 잠인다. 부디세야라 소바 참아 섬디대 게디나 규게 나라 랑소로 샤브지. 다 다가는 신게 빼나 텐지세야라 소바 땅세야라 소바 뚜시세야라 소바 텐지세야라 소바 퉁변세야라 소바 징리세야라 소바 민디디 참아로이나 나도 규게 나라 유배 민디디 참아로이나 여게 퓨게 나라야 랑수르 샤바지르 발라 퓨게 나라 랑수르 샤베 머체 다 퓨게 나게 민디디디 아 퓨게 나라 랑수르 샤베 머체 퓨게 나게 민기 두자 개진지 차브리 개진지 차베 머체 민디디게 다 퓨게게 나 민 퓨숨 차루 줘야라 나래 대바 있나 누구 침부시라 퇴용을 썸기 콩도 시에베 빼디게 참아로라 야이나 나도 로다와츠 딱골라야 민카다브레스나 더유르스그레 더유르체브레스그레 더유르스야디 가르시오가레 미리 당기급 시엔다기 깨나라 유베 민기 퓨게나라 추르랑자랑자랑자 샤제 디니 퓨게기 민기 체시에 차브디리 참아로라 이나 더유르스그레 이굴기 터블럼 숨 시에베 나네 더규르스야디 양 개체지를 시에브도 봐라 다 딩산 대동아도 딘데 페주 당도 갸베 현도 대조딘데 베나 지겹 징리스야도 소고 두시 쉔바스야도 소고 다 두시 시바디 겨게 민지 퓨게 나라 랑수로 샤브와 쉔바스야디 다 가래 퓨게 루와라 제상 두시 쉔바 허춘자 댄지 첸제스야도 소고 민디디 참아로이나 치가 가르스나 격에 랑수로 샤바탕 치가 규결 수 법교리 한제즈 나와샤나 칭데 다 팅선 가르스나 폐징에 시초데 니머르르야 민사바 베디 창망보 더그여스 시초리 디가도 토낭치에게 마당어르머시 퉁어토 다 님데르시 민디데 사바 규결나라 다당 더무디데 제자 얼리탕 끌리세야디나 섬지대 끼에 딘데 퓨게나라 랑솔 샤바딘데 레스그 랑소르 샤제 탄다 칼차브레스는 탄다 퓨게 민기 체셰지 차브레 민디디디 나도 퓨게 나는 야이나 꼬부디데 자원이 마데 푸르침부 시다요데 어 인게 요아레 어 수어게 요아레 겨게 요아레 망부 시다 나도 퓨게 나는 야이나 탄다 배주 땅다 너무 레스 알리탄 걸리시버의 코던디 공도 문진 송스버 능신 다 퓨게 나는 야이나 아칭탕 가칭 시베 된다지 대용어마 가르시 와서나 양탕 세지 니라 시에버지 디딩기 리데나 네 자자 이기 남샤 시에버레 부이기 양세 무수의 뜨제 낭드 남 모두 슈버인
1: 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 로즈 키란 텐쟁 아니
2: 야보 아자라 공가 소야 다르다 나 타마 메트 교세시
3: 아지다 러니 야야 타마데 지우시 텐쟁
4: 闲了三四千年，迷茫不总些啥钱儿，洗他妈去了啦！

0: 잠다 신진리 매 방미 디리 시동 앞결 학점 준대 데르규기 중감 고유 균류가 레소도 교로 그디 당왔다 퉁궁 축도 배주 조세 토론 유대한 침받다 방미 지주라 고림 대맹아 그디 동신 유 지모를 제유 안徽 铜陵 潼关区 西湖重叠 农林重子 茉莉重叠 중대수 교급 남강호星 주무탕星 잠왔다 퇴삼가르보다 중담기 신강소기 민남기 이왕 직자도 초유 시구총대기군진리우준기 내디를 등하 윤링 대동옥돈 체배왕기 리우자 태태도 교받다 니루 풍소 태바 추규 가부소기 내주튜네 산에 대가라 중감태기 탁주 제조를 류배 내동은세 퇴부식 최유지 오르나유 리우준기 안주 비미 대동기 중감 라수 제조 고속사라 제대 은제기 대둔라와 대 오장진기 중감 교라 교로바 제받다 뷰리기 조생서동다 추도류제 파마다 포주 냠도 렁중 캄기 빵도 록서소 총습기 레리 타르비단데 미디오 고유 제수 당마다 중감 라소다 총습기 뷰제 레도 마조라 버버르 용어지 초숨 냠게 총유지 주유 롱아젠기 차교 줍시베링 렁중 동공뷰 노시보다 냠도 로규기 슈류 페미디리 중감 라수의 배둔 리시 촉주립게 꾸질라 따라체받다 개용수 로규기 슈류디리 라수주지기 자균 무치 숨게 숨주성을 리쪽 용하라 꾸리체받다 롱아젠지 자교 주시비에 링기 라수주지기 믹세 링기 자제 죽구다 정중 축 세계가 리쪽 종유 랑종 퉁공부 대개 퉁공 송종 대규시 시장 황쇼슝기 대내장계기 초직내 로규기 슈류 배미 디르규기 중감 라수 레둔라 꾸디당내 속보르 종류를 용도 당하다 초현식내 튕기 디리 중감 라수 제다 시비 토담라 흉룬 겹데 파츠에 땡고 타지도 제발해 중후에 제부지를 제오를 나유 황쇼슝기 랑중 퉁공부 디규기 중감 라수 레둔라 모두 흉룬 겹었다 튕기 디리 중감 라수 레둔라 더구 토담 치쇼 제로 동와 로규기 슈류 배미 디리 중감 라수로 흉룬 겹바 방매 디리 족준라 균용래 구디 동와 방미 딜레기 태뇽지교라 그디 교보동어제 제대 정중 퉁공 송종다 균지 폐주제라 그디다 제대한 중국 조경기 체도 레기 후다 비교 인시 주유
1: 디글레 군의 비원의 추 제장 항조의 시준시 슈디네 수 중미도배 차와 주세 걸공식 유바티 망초타이 킬레기 간에 타주 체배 대주 런부시도 유르신유 年度你书建安略大万尼巴人杭州重建日富阳区新德重建内因培原政权各工体措施越学其中古旧古旧口戏乐乐空差列囊斯扩充抗体来苏北三年蒙于独入前年抗巴结巴谈来苏体育长你书抗巴萨巴拉被预巴时文章各体育三界古旗戏剧推赞没巴谈习间接戏恰上明白王旗推赞结了电价就能起当万来开染品天尼罗松区空旗内书写时 原政权起，启动国家国际考试的人南站国组不谈，启动国家国际考试的人龙柱图抗不自主切学，抗不敌国人捏住忙不绝，起诉三界国企四局来举我穷别，抗别党员来开的提他派的他就图没接送一把时，这从原政权起断片捏住的各库内电价就能够透过来团看了举住切一把时，龙国松区空给三康打空捏住的他就切滚呢。 대가 양발의 때는 문교를 치해가외 예발토 전주로 남수 차상식 라다르치구 항조 총재를 후양취 신진협수진에게 조리 쉼파 草草 群体 我这 치해발의 신呢 대전카키 니치인해 전주로 치해구의 휴 别呢 电자교노를 내통강니 뉴강조준탄 체둔소탄 저와휴시 게디 전다디 대가 망보탄 저와휴는 电자교노를 내통강탄 안주 신진토담 흉내강키 냠토 최고된해 대가 소소공소 제배규 산내 사도도 20탄 달세주구디 휴지 송유바시 日序就为及 杭州重建的萧山区及中密图片 차와主席各工图 车图 대천类给为 天桥蓝水 拉达的七股组合 内段体基地台，譬如人类与国所千百万不谈之外，月片，听啊，虽讲内体的，才话提的中庸片。他这萧山区十七路土丹兄弟看起工作切片，艰苦内只有点钱，故念头工作切片，对木头全没切不实。杭州重建的萧山区新进西前十七路土丹兄弟看给主人选盘加起行，我这哪话的行呢？ Tini, Nganzu Ledun Tan, Jawa Huba Masse, Zidi Mayin Kabunki, Sipchen Tanya, Jawa Hula, Nganzu Pigi Yurjuki, Yesu Mukchuk Gulung Tanya, Jawa Hu. Tandung, Jinne Yugur Dizen Tanya, Jawa Hu. Tirdin, Nganzu Deka Tida, Tama Nyamtu, Gundu Sente, Netu Di Taju Tidara Chayugola, Tumoto, Tudur Chebe Hin Sison Hu. Mangzo Ki, Dummi Tup Ji, Shubate, Gurkunki, Dubu Kelim Bepar, Hangzhou Hi, Gurkun Yadani Shuzung Tita, Chawa Jingne, Chawa Rikjibe Parke Lamsu Chatang Sile Dinte, Sidu Shepsu Yurjuki, Juk Jizani, Gurkun Chukse Tudu Joa Mayimper, Dummi Tupi, Chawa, Chinune, Chinun to Joa Tan, Mangzo Ki, Perku Turuki Tingchang, Chinune, Chinun to Joa, Raju Chebashi.
2: 내도
0: 디글레군에 비베니츠 체주로닌 자벤기 닌주 망보시기 치주베디 자벤기 차진 강야 메바라 곱다 슈규 캡라 제데 로게주 케지 코르베 급수 가우스 자미오 스완기 로규기 랑균 랑달레 유여바다 먹주기 겐디 충도 동마라 균주 제바마세 자벤기 첩시 레레다 덴자 시주기 닌싱 은세 퇴도로베 먹주 공나 칠로 집에 죽는라 톡순치 교시 교유 자벤기 니리 선교기 치주나 계시 먹주기 럽자라 통지 마제바 있는 시디 계급지 인베 자벤기 체년라 뉴지 포규르 예지 된유 쇼베 선교르기 치주나 진고 메베 추간테 계급기 툴람기 디베 지구지 인베 응은에 마기에 링로다 지와 덤섭 유바마세 개망 먹주나 쇼 교교롱 치베 테 준용유 정송 루가라 교동치기엔 国宋伦金是银百元的小娟金子郎起经过美白区港了科学七八天的托孙七月是绝于其中小娟及其他的蒙主及加尔边土云人七八西的人路及杂顿的责任及职能了女子东西把马赛加尔边的中国的后国的也把这把的女子东西及特子当于托教生就看起其中 Tibet Toksun Chikuba Shingni, Gaoshi Yi Zuzhi Chibet Siju Mangbushi La, Mokzhu Kong La Chilo Chibet Chuklong, Nunse Tupu Yu, Chichu Yu. Chichu Nang, Sumi Reng Shingi Kozun, Chitong Gakdom Meba Suwata, Gosung Chungu Mangdo Dongwa, Gekabji Sengjing Jiksu La, Xionglun Gyaba Suwagi Pejo, Beru Changde, Gaoshi Siwangki, Magdun Sule Tunle Targe Dongwata, Mokshu Gyaji Dongwa Suwagi Chitante, Mokzhu Kong Da, Mokzhu Chuki Jabenda Jawa Cha, Hajangki Mangbu Yu, Chichu Yu. 체주낭 게디 먹주기 장균 장다 체주 제바 있나 랑닝바라 갤로 치바다 가우시시왕기 먹주 콘라 치로 치베 페조라 그디 동에 된도 니바도 투도라 요산 치구 대다른 마제바 있나 먹주 제기 망주 정로라 도시 테바 있나 규바기야 치처주제 제터지 단유
1: 디글레 쿠네 비웬 네츠 이젠 가마기 지게 먹지 제주주님 어리마 타주당 심페 벌시 초가타 아만 초구 티신 호르무즈 초가 제수 주초베 톱단 라양 토미시 어리마키 서규 난기 딘시양 디공기 남바르 라수 자와네 토미시라 이렌기 장 네츠 디에지 자와니네 튠도 주미시 咸阳 이렌기 미순저 시키 어리 전주와 지 순부르 순와 함 야나 세치 아고르 치숨키 차가 주주 인시 주바시 이렌 최소기 주시 초베 진서 베닌테르 이런 최소한의 심주를 모국 집회 제점식을 최참중 요청, 자초기 성진의 공탄, 치계 시중암 야는 즉시 이런도 심주 제3발을 카대적시 인시 협단체바시. 이집기 总统 사시히 최주루님, 이집기 알라만투, 어리 总统 트럼프히 포멸마과 쿠시나탄 독재체디 제유 초카키 가사 유토 막삼조배 최주 등규체발을 구디동규 리뷰체바시. 팔레스타인 이슬람 고구레구 첩세주기 주시 닌테르 캐롤 이집트 성진 지급주기 주장탄 투제센텐 초니뷰 가사 규토 막참조 규테 주두르 체유바시 이스라엘 예수 마키 체주주님 세라빈텐 이스라엘 마키 체주영아님 리버넌 루규토 제구세바탄 리버넌 역분당키 바디봉디 투린군동분 아부 하산 알라세 유지 주바시 리버뉴 지베 트레딩 데카 키닌테르 다와숨베 체니닌테 다와게베 체주루닌파르 이스레키 리버뉴 도 균체 메바르 베웨 카도제 괴타 괴동 최투 미시동 숨제 십주 시주 게람토 당 규바타 미 칠제니 동 숨제 주미 지르 메균 수유 제주바시 에르초 게네 주베 바르싱나 어렵게급타 누초게급게 뿐리망부시키 어리 초구 나초기 어리르 루이 밤체 균투 체로 조시 유제 주바시 내주신게 뷰리키 소디 어렵타 어렵냠제 소변 계급 카다르소 추구 계급 망부 어리시슝라 들루 친구 총회태 뮤진 직튼 총회바타 계급 가세키 어리 랑사제 토도 막튼 직제 치제 규지 제패 그바 유미태 최도로 치고 추 유지 수르세 제바시
0: 디글이 군에 비비 니츠 오르수 계송부 제주로님 닌시비 먹듭 차과르기 낭된 겹라 제배낭 오르수 마기 뚜니 체게 쓰고 있기 피아쇼 말이 이프카다 하르 고프스고 있기 코디 이프카이 중미 내도 그니 순진 체유 오르즈마기 카순 돕쇼기 커준 내진 바디 줍시다 어리수베 하이마스 미슈 푼디지 추적 기린기 강딘 고르시 푼디고 쇼바 덴자기 미미 넘주 책동 쉽게 된주 튕게제 도르 요제 줘요 시도 중거리 식나 대내 명예 봐라 오르수 계송부 개발 제배 닌경 봐라 오르수 초기 미미 넘주 도르베 신도 토슈 뒤뒤유 제주로님 육진 착제 봉디 직접 척주부 대접단데 육진 마기 닌테레 오르수 로스 토풍아데 가만 쓰지 염제 킬레라 제구이 쳐봤다 킬레테니 오르수 막든 소레기 축두 마라 콩스도 봤다 오르수 막든 소레기 킬레 개침부지리 강한데 툴롱다 농구로 차보다 농구로 차보 S제 가만 미슈 분디 격대 주비 서수 분디 버주 통계 지지유 지지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추 제주로님 힌두니시에 계급 계시 수시 힌두니시자르 산용정부 듄차 듄겸네 민급중어 숨계람도 쇼르와타 산용제번에 숨 산내티케 용주팀 급적 급적 강한 계배 선도랑 유지주바시
0: 세계 넘어초 콘센서 교리년도 쇼게 바상함라다 진지번두인 레젠겐고난겐 더버츠린라제
2: 미미다지키 원주 라바르 추기지
3: 미미부지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2: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3: 차도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르미 저완니 넘지 된데 양천시키
2: 서주강시키 유기민한 경화치
3: 미리카키 등지 약계당 퇴문구비니 中华民族的作者呢是党，读书呢是，热爱呢是正义。